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10년 지났나?
1: Yeah, 10 years.
0: DJ Peter.
1: Yeah, me.
0: 꽤 많이 늙었네.
1: Oi.
0: 가벼운 아침 발걸음. Woo. 모두 함께 콧노래 부르며. 1, 2, 3.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까 그냥 자자. 오늘 하루도 길었으니까 그냥 자자. 더 이상 생각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자자. 내일 하루도 길 테니까

0: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알바생은 오늘이 첫날인데 첫날부터 이렇게 늦네.
3: 어, I'm so sorry. I'm late.
2: 아니 대니얼 학생, 알바 첫날부터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3: I'm so sorry. My dad left for work early and my mom, she was sick today and couldn't get up. So she didn't wake me up.
2: 아니, 그러면 알람을 맞추고 잤어요.
3: I'm so sorry. My alarm, it didn't go off. Maybe it was becaus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studying and my phone battery died.
2: 아니, 그러면 공부를 조금만 하고 잤어야지. 그래야 일찍 일어나.
3: Oh, I'm so sorry. I need to study hard and get good grades on this exam so I can get a scholarship. And that way, I can ease a financial burden on my parents.
2: 아이고, 아니, 그러면 평소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으면 밤을 안 새도 돼.
3: Oh, I'm so sorry. Normally, I don't get even enough sleep because I have to take care of my seven younger siblings. And that's why the only time I have to study is at night.
2: 아니, 동생이 7명. 그럼 오늘은 일하지 말고 내가 카운터 볼 테니까 저기 의자 가서 앉아가 눈 좀 붙여요.
3: Oh, I'm sorry and thank you.
2: 네, 어서 오세요. 올스타 편의점입니다.
4: 아, 안녕하세요. 우리 다니엘이 여기서 알바. 야, 다니엘, 너 이리 와봐. 외동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너 어제도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너 녀석 이리 와!
3: 맘, I'm sorry! I'm sorry!
2: 오늘 배워볼 표현, 알람이 안 울렸어. 영어로 뭐라고 해?
5: My alarm didn't go off.
2: My alarm didn't go off.
5: Go off는 꺼지다가 아니라 알람이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다는 의미입니다. 알람 자체가 안 울렸다고 할 때는 My alarm didn't go off. 알람은 울렸는데 내가 못 들었다고 할 때는 I didn't hear my alarm 이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알람이 안 울렸어. My alarm didn't go off.
5: My alarm didn't go off.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4: 대기 이리 와!
6: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now underway, bringing films and filmmakers from around the city and around the world to the city. So for local creators, it offers fresh inspiration and valuable connections. And to keep that momentum going, filmmakers also need support to develop their next projects. And through Friday, Busan Worldwide explores the people, stories, and future of Busan cinema. Joining us today is Professor Chung Song-wook here in the studio from the Department of Film at Dongi University. This Saturday at Forum BIF, he'll discuss how filmmakers and city officials can work together to support regional cinema. And today, we're going to look at what local creators need and how Busan can grow as a city of film. 부산 월드와이드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부산국제영화제 특집으로 영화와 사람 그리고 영화도시 부산의 미래를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정성욱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와 함께하는데요. 다가오는 포럼 비프를 앞두고 지역 영화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영화도시 부산의 미래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명지에서 살고 있고요. 영화 촬영 감독이면서 현재는 동의대학교 영화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And as I mentioned,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pened yesterday. And as a filmmaker yourself, how does it feel welcoming the festival this year? 네, 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영화인으로서 올해 영화제를 맞는 이 마음은 어떤가요?
1: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벌써 31회째, 예, 31살이 되었습니다. 1996년에 제1회 영화제가 개막될 때 저는 영화를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부산에서 그런 국제영화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에 상당히 그 가슴이 많이 뛰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0: 네.
1: 평소 동경하던 그 영화, 그 다음에 감독님, 영화인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황홀했었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영화를 공부하던 저에게는 그래서 이 영화제가 일종의 영화의 전공서적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 영화제 이미 제가 보고 싶은 영화들을 좀 출연했는데 벌써 마음이 너무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이 한 도시의 영화제가 한 사람의 배움과 성장을 오랫동안 또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I love that about Biff. And he says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31st edition takes him back to 1996 when the first festival opened when he was studying film. And at the time, having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Busan felt like a dream. And seeing rare films and meeting directors and other industry figures, it made the festival feel like a living textbook. And even now, he still feels the same excitement about discovering films that are difficult to see elsewhere. Well,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also a space to discuss where cinema is heading. And this Saturday, as I mentioned, you're taking part as a panelist from the Forum BIF session. It's called New Governance for Regional Cinema. How can the frontline and administration move forward together? So could you give us a quick preview of the discussion and what you're preparing to share? 부산국제영화제에선 영화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토요일엔 포럼 비프의 지역 영화와 새로운 거버넌스, 현장과 행정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세션이 열리고

0: 교수님도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어떤 논의를 나누는 자리인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미리 들어봐도 될까요?
1: 네. 그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를 향유하는 문화축제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이라는 도시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은 아무래도 제작비와 관련된 투자나 제작비 모금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자체의 공적 자금이나 영화 지원 정책 등이 지역 영화인들에게는 영화 제작의 마중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1: 현장에서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을 만드는 행정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 포럼은 지역 영화의 두 중심 축에 해당하는 현장의 영화인과 정책 수립의 지자체인 행정 주체가 잘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델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기획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좋은 정책은 지원하는 사람의 관점보다 또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언어에서 시작되어야겠죠.
2: So he shared, while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a cultural festival to celebrate cinema, Busan is also where the highest number of films are produced outside the greater Seoul area. Local productions naturally run into steep hurdles when it comes to securing investments and raising production budgets. That makes Busan and public funding from local government and support policies vital seed money for local filmmakers. Yet, he notes, it's also true that the voices of creators making films on the ground don't always reach the policymakers shaping those programs. Because of that, he shares that this forum was planned to build a fresh governance model where active filmmakers and local government administrators, the two main pillars of regional cinema, can communicate and work together. Well, there are so many topics to explore when talking about the future of cinema. So why is this question of how frontline filmmakers and city administration can work together so urgent right now?
0: 영화의 미래를 이야기할 주제가 정말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현장과 행정이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영화가 사실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부산은 지역 영화 제작과 관련한 영화 정책과 지원이 또 전국에서 사실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지역 영화 정책은 한국 영화의 물가 상승, 그다음에 제작비 상승의 여러 변화된 의제들을 잘 반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만 20여 년 넘게 영화 관련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영화제나 영화 관련 기관 그리고 대형 인프라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영화로 생계를 이어가려는 영화인들의 환경적인 측면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1: 20여 년 전에도 부산은 대학 4곳 또는 5곳에 영화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었고 현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TK, PK에서 유일무이한 지역입니다. 그런 것은. 예. 그래서 매년 뭐 그저께 서정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데 영화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합치면 사실 매년 한 400명 가까운 영화 전공 대학 졸업생들 또는 인재들이 배출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0: 네.
1: 예, 그러나 그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이죠. 예. 그래서 산업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영화 정책적 측면에서도 그들을 포용할 정책이 제대로 좀 마련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현장과 행정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가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의제는 우리한테 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So he notes and points out that Busan produces the most films outside the capital area and boasts the nation's best developed regional film policies and support programs. Even so, he feels local policies haven't kept pace with shifts like the overall growth of Korean cinema, inflation, soaring production costs as well. Having worked in Busan's film scene for over two decades, he notes that while festivals, film institutions, and large-scale

0: scale infrastructure have expanded in quantity and quality, very little has changed on the ground for filmmakers trying to make a living without leaving the city. Even 20 years ago, Busan stood out across the broader Yeongnam region as the only hub with film departments across 4 to 5 universities. And now, we heard a couple days ago, we do graduate about nearly 400, 500 film students every single year from Busan. Yet the brain drain to the capital area remains serious, as we know. The industry here hasn't fully taken root, and the current policy frames fall short of retaining that fresh talent. And to him, working hand in hand with administration didn't suddenly become crucial overnight. It has always been an agenda that demands constant, serious dialogue. Well, then, where do you see the biggest disconnect between the needs on the ground and the administrative support, and what needs to shift first to help close that gap? 영화 현장의 필요와 행정의 지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그 간격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달라져야 할까요?
1: 네, 그 영화를 만드는 현장은 정말 좀 빠르게 이렇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영화의 제작비의 상승, 그다음에 법, 제도의 변화, 트렌드가 또 변화하는 것, 그다음에 한국 영화의 위상 등이 아주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현장의 변화는 이렇게 정말 빠르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이슈만 봐도 현장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지역 영화의 정책 개발과 수립은 그 속도에 좀 발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그래도 부산시의 영화 영상 관련 부서가 따로 분류돼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행정의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좀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간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민간과 행정이 함께 그 의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거버넌스의 작동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네. So he explains that the film industry changes rapidly as production costs, laws, trends, technology, and the standing of Korean cinema continue to evolve. AI alone shows how quickly working methods are changing. Regional policies, however, cannot always keep pace because administrative procedures take time. Although Busan has dedicated film and audiovisual departments, the most effective way to close this gap is to establish a public-private governance system that just genuinely works.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Professor Jung Sung-wook here in the studio from the Department of Film at Dongi University. Now, I love to look at broader trends in Busan's film industry. So over the past few years, what shifts have you seen in how films are made and how they reach audiences? 네, 이 부산의 영화 산업 흐름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최근 부산에서 영화를 만드는 방식과 관객을 만나는 방식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네, 그 부산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의 편수는 매년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평균적으로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장편 영화가 연평균 한 15편 내외 만들어지는 것 같고 단편 영화는 훨씬 수가 많습니다. 매년 70여 편에서 100여 편 정도 이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영화를 만드는 방식은 이제 늘 바뀌지만 최근에는 이제 영화보다도 OTT 콘텐츠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관객을 만나는 방식도 그러니까 상영의 방식이라든지 배급의 방식도 OTT로 인해서 좀 많은 변화가 생긴 상황이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에는 이제 카페나 작은 도서관을 좀 이렇게 영화관도 개조를 해서
0: 네.
1: 이게 보고 싶은 영화를 관객들이 직접 리퀘스트하거나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상영하고 토론하는 커뮤니티 시네마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상당히 대안적인 측면으로 좋은 상영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관객이 작품을 선택하고 또 대화까지 만드는 순간에 이 영화 감상은 하나의 지역 문화 활동으로 또 이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So he says film productions in Busan is gradually increasing with about 15 feature-length works, including documentaries and more than 70 to 100 short films made each year. At the same time, OTT content is becoming more prominent as we know, changing both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munity cinemas are all

0: So growing in popularity, with audiences selecting films and organizing screenings, discussions at neighborhood cafes and small libraries can be seen as well around the city. And Busan is widely recognized as a top filming location for the city to grow into a production hub where everything from planning, shooting to post-production, like editing, happens right here. What else does it need to put in place? 이 부산은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기획과 제작, 편집 같은 후반 작업까지 부산에서 이어지는 제작 도시로 성장하려면 어떤 부분을 더 갖춰야 할까요?
1: 네.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여러 시설 및 인프라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 부산이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다만 이제 완벽한 제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제작되고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이 좀 정착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화에 대한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주목받는 투자의 새로운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정책적으로 영화 투자금의 조세 혜택이나 면세 혜택을 주는 소피카라는 프랑스의 제도가 좀 주목받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프랑스의 제도가 부산에서 먼저 좀 선시행된다면 한국의 많은 중저예산 영화나 독립영화들의 좀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예, 건물과 장비가 도시의 외형을 만든다면 또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는 영화 도시의 또 내실을 결정하겠죠. So he believes Busan really already has the necessary filmmaking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and what it still needs is a sustainable cycle in which films are financed, produced, and distributed locally. And that requires far more active investment. He suggests piloting a system similar to France's SOFICA program, which offers tax incentives for film investment and could support Korea's independent and low to mid budget productions. Then could you tell us about the struggles filmmakers feel on the ground, as well as the strengths Busan already has? 그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그리고 또 부산이 이미 가진 강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어려움은 뭐 늘 네. 가장 어려운 건 뭐 제작비 문제가 네. 제일 크겠죠. 그리고 그래서 촬영 현장은 늘 좀 모자라고 힘들고 늘 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그러나 이제 부산의 영화인들은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많은 우수한 장편 극영화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요. 특히 부산의 다큐멘터리는 이 한국 다큐멘터리 지형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부산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들은 해외 많은 영화제들에서 초청이 되고 수상하면서 예, 부산만의 독특한 다큐멘터리 지형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0: 그렇군요. So he says filmmaking in Busan remains difficult and often under-resourced. And even so, local creators have produced many outstanding feature films, while Busan documentaries have made a particularly strong impact. And their invitation and awards at international festivals have really established a documentary scene with a distinctively identity of its own as well. And for filmmakers to build a sustainable living making movies here in Busan, what kind of practical support is most needed? 그렇다면 영화인들이 부산에서 영화를 만들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까요?
1: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그 지원 제도나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0: 네.
1: 그래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만들어지는 영화가 많아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도 이제 부산시는 영화의 기획 개발 단계에 많은 지원금을 좀 편성을 해놓긴 했어요. 근데 기획 단계에 있는 부산의 영화 영상 제작사들이 더 많은 이 기획 개발, 그러니까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를 쓸지, 어떤 영화를 만들지에 대한 기획 개발 단계가 필요한데 그 기획 개발 단계에서도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기획개발 지원금을 좀 확보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에 유치된 영화 촬영팀의 인력들을 좀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은 뭐 그 기관, 영화 기관이나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에이전시 성격을 띈 그런 에이전시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says the first priority is increasing the number of films made in Busan.

0: Tan. Local production companies need greater access to development funding, even though the city already provides considerable support. Busan also needs an agency that can connect the local professionals and crews with outside productions filming in the city.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Chung Sung-wook, professor from the Department of Film at Tongi University. Now, making a good film is vital, but getting it in front of audiences matter just as much. So for Busan films to reach more viewers beyond festival screenings, whether in theaters or on streaming platforms, what pathways do you think we need to widen?
1: 예,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만큼 관객을 만나는 일도 중요할 텐데요. 부산의 영화가 영화 상영 이후에도 극장이나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서 더 많은 관객을 만나려면 어떤 길을 넓혀야 할까요?
2: 네, 뭐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만들어진 영화가 극장을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1: 네.
2: 결국 이제 배급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배급하는 데에도 사실상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극장 배급망에 부산의 작은 영화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OTT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긴 한데 OTT와 연결되는 배급망도 기존 시스템의 영화가 소개되는 것이 중요한데 쉽지는 또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울경이 같이 이렇게 그 메가시티 형태로서 부울경 전체가 독립영화 상영관이나 예술영화 전용관을 전체를 늘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시네마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배급 또는 이제 그 공동체 상영 이런 것들을 늘려서 우리가 좀 독자적인 배급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특히 작은 영화에는 더 많은 관객만큼이나 또 오랫동안 관객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So he points out that distribution is expensive, making it difficult for smaller Busan films to enter established theatrical or streaming networks. One possible alternative is to create an independent regional distribution system by expanding independence and also art house cinemas across Busan, Ulsan, and Gyeongnam regions. While increasing community screenings through local cinema groups as well. Now, I do want to go back to the forum. What kind of tangible shifts underground do you hope will come out of this forum?
1: 이번 토요일 포럼의 논의가 앞으로 부산의 영화 현장에 어떤 변화로 이어져야 할까요?
2: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어떤 영화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화인들이 정말 가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가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전제 아래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또 배분이 되면 보다 실질적으로 산업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2: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정책을 함께 수립하거나 입안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는 데에 이 거버넌스가 작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바뀐 조례에 따라서 부산 영화 영상 정책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예, 저도 이 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위원회가 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1: 네.
2: 그리고 위원회 자격 같은 것들도 현장 영화인들이 들어가기에 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로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뀐 부산 시정이 이런 부분들부터 획기적으로 좀 바꿔서 현장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So he believes administrators must first understand the practical difficulties filmmakers face before developing policies and allocating budgets as well. Effective governance should allow officials and creators to design policies together and revise them when necessary. Busan already has the Busan Film and Audiovisual Policy Committee, but based on his own experience as a member, it has not operated effectively. Its eligibility rules also make it difficult for working filmmakers to participate, and he hopes the new city administration will reform the structure and create a meaningful channel for voices from the fiel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벌써 방송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0: 방송 소감과 함께 뭐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제가 좀 너무 좀 시니컬하게 말씀드린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뭐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부산의 영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됐다는 게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앞으로 열심히 저도 그렇고 후배들과 함께 열심히 영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교수님 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네. 현실을 정확히 짚는 또 목소리가 있어야 또 부산 영화의 다음 장면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So he wonders with a laugh if he sounded a bit too cynical today, but shares that having the chance to talk about Busan cinema with listeners has been a true honor and meaningful time. And he promises to keep working hard making films alongside his younger colleagues and students, closing with a warm thank you to everyone tuning in today. And before I let you go, I want to real quick ask you today's question of the day.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영화 속에서 발견한 부산,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나요?
1: 네, 부산은 영화를 찍기 참 좋은 곳입니다. 예. 그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도시도 있고.
0: 그럼요.
1: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촬영한 이웃사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아파트라는 주 무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곳이 우리 만덕에 있는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가 이제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거기서 저희 스태프들이 한 2주 정도 촬영을 진행했었는데 찍으면서 또 어떤 동은 막 철거가 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제 그곳 근처를 이렇게 지나갈 때가 되면 그래도 내가 촬영한 영화에 그곳은 아직 남아있다.
0: 그럼요.
1: 그래서 영화라는 매체가 어떤 기록의 매체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동네나 옛날의 장소,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제 후대에 남겨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늘 좀 기억이 납니다.
0: 그렇군요. So he remembers the apartment complex featured in Iusaram where he filmed and the crew filmed for 2 weeks at an old public housing complex in Mandok while some buildings were already being demolished. So he was reminded that film can also serve as a historical record by preserving vanished neighborhoods and the people who once lived there as well.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Professor Jung Sung-wook from Film Studies at Dongi Universit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정성욱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Al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Halston Dare with Something Special.

0: And the time is now 11:46,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San Diego, US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Bong So-yeon, is joining us from San Diego. 네, 오늘은 미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의 봉 소연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s. Bong So-yeon connected. Here's our first story. The U.S. midterm elections are now less than a month away. So what should we be watching most closely?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1: 네, 이번 중간선거는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3일에 치러집니다.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의회 권력이 바뀔지 여부인데요. 특히 하원은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금보다 불과 3석만 더 확보하면 다수당을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오하이오와 메인, 텍사스 등 주요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남은 임기 2년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0: I see. So the elections will take place on November 3rd, local time. The central question is whether control of Congress will change hands. The race for the House is particularly close, with Democrats needing a net gain of just 3 seats to reclaim the majority. Key Senate races are also unfolding in states including Ohio, Maine, and Texas. President Trump has begun campaigning across the country in an effort to rally Republican voters. The results will serve as a major test of his second administration and could shape what he is able to accomplish during his remaining 2 years in office. Then what is likely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voters between now and election day? 그렇다면 선거일까지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무엇일까요?
1: 네, 역시 경제와 생활비 문제입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문제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었습니다.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기름값이나 식료품 가격 부담도 이어지면서 경제에 대한 체감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경제 성과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 오하이오주 유세에서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미국 내 투자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은 기간 동안 누가 미국인들의 지갑 사정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유권자들에겐 장바구니와 또 주유소에서 직접 느끼는 부담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겠군요. So the economy and the cost of living are expected to remain the decisive issues. Recent surveys show that voters are most concerned about inflation and pressure on household budgets. With the labor market showing and the cost of fuel and groceries remaining high, many Americans still feel uneasy about the economy. President Trump has been emphasizing his economic record and at a recent rally in Ohio said foreign companies that do not build factories in the United States could face tariffs of up to 300%. In the final weeks of the campaign, the key question will be which party voters trust to improve their financial situation. With that, let's turn to our second story. The U.S. government says it has revoked more than 250,000 visas since President Trump returned to office. So what were the main reasons? 두 번째 소식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취소한 비자가 25만 건에 넘어섰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비자가 취소가 된 거죠?
1: 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취소한 비자가 25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범죄와 비자 체류 조건 위반 등이 꼽혔는데요. 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나 이민 제도 악용, 국가 안보 위협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300건은 이른바 원정 출산과 관련된 비자였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비자를 발급을 받더라도 이후에 조건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 I see. So the U.S. Department of State announced that visas revoked since President Trump took office exceeded 250,000 cases.

0: Insider reviews also affect South Koreans planning to visit, study, or work in the U.S.
1: 미국을 방문하거나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2: 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비자를 발급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학생 비자, 취업 비자 등에 대해 온라인 활동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달부터는 외국 언론인과 일부 전문직 신청자까지 심사 대상을 확대해서 SNS 계정을 공개 상태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역시 비자 종료에 맞는 방문 목적과 또 체류 조건을 지키는 게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개인의 디지털 기록도 사실상 출입국 관리의 일부가 되고 있군요.
0: So the key point is that U.S. authorities are continuing to review visa holders even after their visas have been issued. The State of Department already examines online activity for several student and employment-related visa categories. And beginning this month, it has expanded those reviews to foreign media representatives and certain professional applicants who are instructed to make their social media profiles public. South Korean applicants should therefore make sure that their stated purpose of travel and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remain consistent with the conditions of their visa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San Diego. 네, 오늘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s. Bong So-yeon based in San Diego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And we have Kevin Nim saying it's always nice to hear, right, from the reporters. And I always appreciate them indee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Final song for today is by Benson Boone with In the Stars. I'll see you tomorrow. Bye-bye. Like you were famous, even though it's only church where we were going. Now, Sunday mornings, I just sleep in.

0: 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PEFM, 부산 영어 방송.
1: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 동네 읍성 역사 축제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This autumn, take a journey through time to historic Dongnae. The 32nd Dongnae Upseong History Festival brings a spirit of 1592 back to life. Experience the Lonely Fortress, a powerful musical honoring the defenders of Dongnae Fortress.

0: Join the three-strand tug of war where the generations come together as one and enjoy spectacular media art illuminating the North Gate. Now recognized as a Korea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this year's celebration features 57 exciting programs filled with history, culture, music, and fun. The festival takes place from Friday, October 16th through Sunday, October 18th around the North Gate and Dongnae Cultural Center. Step into history and create unforgettable memories at the Dongnae Upsang History Festival.
1: 이 캠페인은 명품 도시로 나가는 동래구와 BFM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2: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 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 연대가 함께합니다.
3: 하이 에브리원,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Sweet Date with Yoon Ji Lee. BEFM, Busan 영어 방송.

0: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

0: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0 Waste Rangers.
5: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6: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4: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6: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4: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6: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4: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6: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4: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6: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4: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6: Refuse, reduce.
4: Reuse, recycle.
6: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7: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1:00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식품 안전 지키기 스마트 했어.
1: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0: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ng.
1: Hey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2: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3: Huh?
1: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wabangseong.
4: English with
5: 부산 아지매.
4: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5: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오이소 보이소
6: 영어 하이소.
7: 아,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알바생은 오늘이 첫날인데 첫날부터 이렇게 늦네.
8: 어, I'm so sorry. I'm late.
7: 아니 대니얼 학생, 알바 첫날부터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8: I'm so sorry. My dad left for work early and my mom, she was sick today and couldn't get up. So she didn't wake me up.
7: 아니, 그러면 알람을 맞추고 잤어.
8: I'm so sorry. My alarm, it didn't go off. Maybe it was becaus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studying and my phone battery died.
7: 아니, 그러면 공부를 조금만 하고 잤어야지. 그래야 일찍 일어나.
8: Oh, I'm so sorry. I need to study hard and get good grades on this exam so I can get a scholarship. And that way, I can ease a financial burden on my parents.
7: 아이고, 아니, 그러면 평소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으면 밤을 안 새도 돼.
8: Oh, I'm so sorry. Normally, I don't get even enough sleep because I have to take care of my seven younger siblings. And that's why the only time I have to study is at night.
7: 아니, 동생이 7명. 그럼 오늘은 일하지 말고 내가 카운터 볼 테니까 저기 의자 가서 앉아가 눈 좀 붙여요.
8: Oh, I'm sorry and thank you.
7: 네, 어서 오세요. 올스타 편의점입니다.
9: 아, 안녕하세요. 우리 다니엘이 여기서 알바. 야, 다니엘, 너 이리 와봐. 외동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너 어제도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너 녀석 이리 와!
8: 맘! I'm sorry! I'm sorry!
5: 오늘 배워볼 표현 알람이 안 울렸어 영어로 뭐라고요?
10: My alarm didn't go off.
5: My alarm didn't go off.
10: Go off는 꺼지다가 아니라 알람이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다는 의미입니다. 알람 자체가 안 울렸다고 할 때는 My alarm didn't go off. 알람은 울렸는데 내가 못 들었다고 할 때는 I didn't hear my alarm 이라고 하면 됩니다.
5: 부산아

0: 찜찜이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알람이 안 울렸어. My alarm didn't go off.
1: My alarm didn't go off.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대게 이리 와!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Hey now, welcome back. That was Don't Dream It's Over by Crowded House. And now, every Tuesday and Wednesday in October, we bring you a special segment, Here Stands the Youth. Throug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living and working here in Busan, we'll hear their diverse stories, thoughts, and experiences about life in the city. From everyday challenges to the choices they make and the hopes they have for the future, let's explore the lives of the youth who work and live in Busan.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And with that said, let's see who we have toda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목소리) 저는 송정 119 수산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교 이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태어났을 때부터 부산에 쭉 살아와서 계속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 동래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4: 왜 부산에 자리 잡으셨는지, 어떻게 해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 쭉 살아와서 익숙하기도 했고, 타 지역으로 시험 치는 것을 고민을 했지만 부산을 떠나면 후회할 게 뻔해서 부산 소방공무원 시험을 쳐서 부산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4: 이정기 수산구조 대원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3: 먼저 출근해서 전날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며 근무교대를 하고 장비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간에 맞춰서 제트스키를 타며 경계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 응급처치를 하며 구급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 부산하면 바다, 바다하면 수산구조 대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수산구조 대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수산구조대원은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살피고 위험지역을 통제하는 등 예방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4: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수산구조대원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순환사고, 출동 등을 가는 경우가 적은데, 수산구조대원 근무를 하게 되면 많은 순환사고의 대응과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수산구조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올해 처음 수산구조대에 파견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일할 때와 해수욕장에서 근무할 때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은 보통 사고가 난 후에 출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이 주 업무이지만, 해수욕장 업무는 그 전에 예방하고 통제하는 등의 그런 경계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수욕객들이 1차 부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통제하는 것이고, 송정 해수욕장은 서핑객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핑객들과 해수욕객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계도 또한 주로 하고 있습니다.
4: 실제로 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다행히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큰 사고가 없었는데, 제가 경계 근무를 하면서 큰 사고 없이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바다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3: 제가 해수욕장 근무하기 전에는 바다가 그냥 자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해수욕장 와서 근무해보니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근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본인이 부산에 남아 일하는 이유를 딱 하나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부산의 자연환경 등도 많고, 뭐 교통이나 그런 도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아서 계속 부산에 일하고 있습니다.
4: 수산구조대원으로 부산의 바다에서 직접 일해보시니까 뭔가 부산의 바다만이 가진 특별한 점이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3: 부산의 바다와 다른 지역과의 바다의 다른 점은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좀 힘들고 자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부산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가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특색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지금의 경험을 돌아보셨을 때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부산의 다른 청년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것만큼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3: 저는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뭔지 그런 점을 한 번쯤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 앞으로 수상구조대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3: 먼저 어떤 순환사고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수상구조대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구조 외에도 구급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잘하는 만능 수상구조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4: 이정기 수상구조대원께 부산이라?
3: 저에게 부산은 기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서 쭉 살아와서 많은 추억을 쌓았고 앞으로도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0: Alright, so that was our interviewee today, Lee Jung-gi-nim. And Lee Jung-gi was actually born and raised in Busan and currently works as a water rescue officer with the Songjeong 119 Water Rescue Team. So they help keep residents and visitors safe along the coast. And this was actually his first year working with the water rescue team. And he has come to realize that the job is not only about responding to emergencies, but it's also about preventing accidents through patrols and safety guidance and constant monitoring. So we definitely need people like that out there. For him, one of the most rewarding moments is simply finishing the day without any major incidents. And working directly alongside Busan's coastline has also changed the way he sees the sea. He now views it as not just part of the natural environment, but as a meaningful place where people can step away from their daily routines, relax, and recharge. His goal is to become a well-rounded water rescue officer who can respond calmly and effectively to any water-related emergency and also excel in both rescue operations and emergency medical care. To Lee, Busan is a record, a city filled with memories from his childhood and a place where the moments and experiences of his future will continue to accumulate. And that last line there that he was talking about how Busan is a record, I was thinking about it. I was like, yeah, it's kind of what it is for me as well. It's, I've been here since perhaps 2008, I want to say. And yeah, there are like so many things that I can kind of pinpoint that have changed, that I have changed alongside, you know, like the city has changed a lot since I first came here. And, you know, there's just a lot of memories I have of different places that have come and gone and like kind of experiences that I used to have and how those have changed over time. Yeah, so it's kind of a record for me. And as he was mentioning, you know, public transportation being kind of such an easy way to get around to the city and also to the beaches, that's pretty unique in my experience. I've been to many major cities that might have a beach close by, and it never seems like that easy and accessible. So I thought that was really cool as well. And that's something he obviously knows as part of his job. So very cool. Yeah, that was really nice to hear. And it was kind of nice to see, like, you know, sometimes when you're out there in the summertime at the beach and you do see, you know, people out there working, keeping people safe, it's kind of here, like, nice to hear how their thoughts behind it and what they really value and feel is important. Well, speaking of hearing what people think, today I'd like to hear what you think. And we're talking about marathons. You know, we're talking about whether they are just something for the greater good or are there some disadvantages that go along with them. So I want to know your opinion. Are you? Marathons are good for your health and fun, so I have no problem with them. 아니면, are you? Marathons that cause traffic problems and are inconvenient for citizens should be limited. So which side are you on? 마라톤 대회 열어도 괜찮다? 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최소화해야 한다. So yes, serious decision to think about here. I already gave you my take. Hopefully you paid attention.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And if you want to send us your song requests, that's a perfect time to do that as well. Send us a message here at #9050 or #9050 for 100 won, or you can reach us for free on KakaoTalk or NaughTube as well. And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going to be That Feeling When, TFW by N-Hyphen, and we'll be right back.
5: One, two, three.

0: more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0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This fall, feel the excitement of film season with BEFM. Introducing the 2026 BEFM special live broadcast, Movie Table Talk. Enjoy exclusive interviews with directors invited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long with live jazz performances of beloved movie soundtracks. Join us on Monday, October 12th at 3 p.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9: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1층 로비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8: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BEFM website at befm.or.kr.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대병원의 수술 건수가 2024년 의정 갈등 여파로

0: 전국 국립대 병원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수술 건수는 2023년 2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 1만 3,900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70.3%에서 56.9%로 떨어졌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 회복을 위해 보건당국의 인력과 진료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1: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recorded the largest decline in surgeries amo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due to the 2024 medical dispute. The number of surgeries at the hospital fell from about 22,000 in 2023 to around 13,900 last year. Its bed occupancy rate also dropped from 70.3% to 56.9%. There are also calls for health authorities to expand staffing and strengthen the medical care infrastructure to help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restore their treatment capacity.
0: 부산 금정구가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새로 지정되고 북구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금정구 인구는 최근 5년 사이 2만 명이 감소해 올해 20만 명 안팎까지 줄어든 가운데 금정구는 청년 창작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 지역은 서구, 동구, 영도구를 포함해 총 4곳으로 늘었습니다.
1: 금정구 district has been newly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s a population decline area, while Bukgu district has been included as a population decline concern area. 금정구 district's population has fallen by 20,000 over the past 5 years to around 200,000 this year. The district plans to develop measures to encourage young people to settle in the area and increase its non-resident population. Busan now has 4 population decline areas including Seogu, Donggu and Yeongdo-gu districts.
0: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729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3.7%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2,000원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적용 대상은 부산시와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시가 발주한 공사 용역업체 노동자까지 확대됩니다.
1: Busan City has set next year's living wage at 12,729 won per hour. The amount is up 3.7% from this year and is more than 2,000 won per hour higher than the minimum wage set by the government for next year. The living wage will apply not only to workers employed by Busan City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but also to workers at companies contracted by the city for construction and other services.
0: 부산에서 최근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크게 늘면서 부산시가 오는 1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에 들어갑니다. 최근 4주 동안 인플루엔자 입원 환자는 166명에서 436명으로 코로나19는 115명에서 327명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이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1: Busan City will begin offering free vaccinations from the 12th as the number of patients hospitalized with influenza and COVID-19 has recently risen sharply. Over the past 4 weeks, influenza hospitalizations increased from 166 to 436, while COVID-19 hospitalizations rose from 115 to 327, both more than doubling. Free vaccinations will be available to high-risk groups, including people aged 65 and older, immunocompromised individuals, residents and patients at facilities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and others. Vaccinations will be provided in phases by age group.
0: 누리호 5차 발사 성공과 함께 부산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개발한 큐브 위성도 우주 궤도에 올랐습니다. 두 대학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초소형 위성으로 위성과 지상 간 광통신 기술을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연구진은 위성 상태와 통신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1: A CubeSat developed by Busan National University and Joseon University has reached orbit following the successful fifth launch of the Nuri rocket. The microsatellite was jointly developed by researchers from the two universities and will test optical communication technology between satellites and the ground in an actual space environment. The research team plans to check the satellite

0: satellite's condition and communication status before collecting related data.
1: 부산 시가 부산 청년 기쁨 2배 통장 대상자 6천 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 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0: Busan City has selected 6,000 young people for its Busan Youth Double Joy Savings Account program. Under the program, participants who save 100,000 won each month receive an equal contribution from Busan City. The program recorded a competition rate of 11 to 1.
1: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 2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0: Temperatures in Busan area are expected to reach 15 degrees tomorrow morning and 25 degrees during the day. The current temperature is 20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1: 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hear it in my voice, and then I can memorize them.
1: Yeah.
0: It brings a different level to the memorization of the lyrics.
2: 그거 뭐지? I don't know what it is in Korean, but they call that also like muscle memory, right?
0: Muscle memory. I call it sort of like 정부치기.
2: 왜냐면 이거 항상 계속 부르면 뇌보다 이 근육이 그걸 기억해요.
0: Yeah. So like there's other like songs that I have to learn for like not my songs.
2: Yeah.
0: I would have to sing it in my version once. And then I would be able to learn it.
2: 이런 weird. 것도 그런 노하우도 있죠. Yeah. I mean, per person it's different, right?
0: Yeah.
2: What other universities and recommendations do they have?
0: Yeah, they said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says you have to drink a lot of water.
2: Oh.
0: 물 자주 마셔야 된대요.
2: 네.
0: University of Connecticut says learning your way around instead of always relying on GPS is also another thing.
2: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GPS를 자주 그 내비게이션 많이 쓰잖아요.
2: If you depend on that too much.
0: 저도 그래서 일부러 어느 정도까지 올 때 꺼요.
2: 아, okay.
0: I turn it off.
2: Yeah.
0: Oh, why did you turn it off? Because I know how to get there now.
2: Yeah, 멋지다.
0: Yeah, so certain places, I try different roads too.
2: 나는 내비 안 보는 남자다. 네. 와, 진짜 멋진데.
0: Sometimes I turn it off on purpose.
2: 네.
0: So you have to be around, right? But a lot of people, it's all 100% navi.
2: 그쵸.
0: Yeah.
2: 아, 진짜 있으면 너무 편한데 너무 rely on 하니까, 너무 depend on 하니까, 네. 너무 여기에 이거를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 마인드가 있어서 그쵸.
0: Yeah, and another thing is also explaining what you learned to someone else.
2: 이거 진짜 큰 도움 된다고 합니다.
0: Yeah.
2: 네.
0: 제가 배웠던 거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2: 것이 yeah. because 소화 이게 몇 번 되는 거잖아요. That yeah. information, right? Because you're saying it out loud, and when you say it out loud, you hear yourself, and you're also processing what you're saying. Yeah. 그쵸.
0: You're teaching someone, so that means you have to have that process right.
2: 네.
0: Yeah, because exactly. that means you have to learn it. If you can't say it, that means you haven't learned it.
2: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뇌 작동에 큰 도움도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the University of New York, not New York, the University of York, they suggest learning another language. 외국어 하나 더 배우기가 큰 도움 된다고 합니다. 뇌 작동에, like the functions of your brain. 와, 이거는
0: 아직도 네. 멀었는데 그러면
2: 그렇죠. 근데 혹시 우리 부스터분 언어 하나 배우기?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을까?
0: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2: 그리고 재밌게 배울
0: 멀지
2: 수 있는
0: 않습니다.
2: 곳이 바로 여기 앞에
0: 그리고
2: 있습니다.
0: 역시 배울 거면 재밌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2: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재밌어야지 네. 배우죠.
0: 그렇죠. 6시부터.
2: 네. 6시 8분부터.
0: 네.
2: 7시 56분?
0: 예.
2: 55분?
0: 수요일마다 노래 하는 것도 좋아하시면 노래도 배울 수도 있고요.
2: 맞습니다. So I feel like here at All Star English, we could help our listeners, you know, with their brain health.
0: 원하신다면,
2: keeping up with their brain health, right?
0: 돈도 안 들어가 얼마 좋아요.
2: 좋습니다. 자, 그러면 brain, 뇌잖아요. 그러면 뇌가 들어가는 구어체 영어 표현도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머리 완전 방전됐어. My brain is fried.
0: I'm fried.
2: 진짜 my brain is fried라고 표현하면 뭐에 너무 공부를 너무 오래 하거나 뭐에 너무 집중을 해서 my brain is fried.
0: 그렇게 생각 얘기하니까
2: 네.
0: 계란이 탔어. 약간 그쵸? 그런 생각이 나요.
2: 이게 뭐를 엄청 익었어. 집중하고 뇌를 쓰면 열이 나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Because you're using energy, right? So my brain is fried.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생각 좀 들어보고 싶어. I want to pick your brain.
0: 그렇죠.
2: 네.
0: 그거 이거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2: 네.
0: 제가 약간 뭐 좀 고민 좀 있는데 can 네. I pick your brain?
2: 맞아요. 고민인데 혹시 뭐 누구누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물어볼 수 있을까요? Can I pick your brain on this topic?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뭐 선생님한테도 많이 들었고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고 머리 좀 써. Use your brain.
0: Use your brain.
2: Use your bra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항상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너도 좀 생각해봐서 너 혼자 좀 풀어봐. Use your brain. 네. 근데 brain을요 이렇게 head라고도 할 수 있는데 use your head라고 하는데 가끔씩 좀 옛날 말일 수 있지만 use your noggin이라고 들어봤어요.
0: Noggin, that's right.
2: Use your noggin.
0: 근데 왜 noggin인지 모르겠어요.
2: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noggin은 이 또 좀 미국의 좀 옛날 슬랭 말로 네,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So use that noggin of yours. 이것도 많이 들었죠. 우리 희수님이 말한

0: 입니다. I'm getting smart with All Star.
1: That's right. Because I think you are an All Star.
0: 네, 진짜. 여러분 All Star을 통해 진짜 이 level up 영어 level up도 되고 뇌도 level up 됩니다.
1: I think Hisu's an All Star.
0: 진짜 우리 희숙이님, 네, 당신은 All Star입니다. All 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1: 네. 어, 오늘 뭐죠? 오늘 무슨 실험
2: 저도 놀랐어요.
1: 네.
2: 어, 부장님 지금 기계 다 괜찮아요? 아, 지금 기계 안 괜찮대요.
1: 아, 네.
2: 지금 안 괜찮대요.
1: 어,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1: 어, 다시 시작인 건가?
2: 네.
1: 네.
2: We want to make sure it's working, right?
1: 어, 좋습니다.
2: 네.
1: 어, 날씨 조정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어, 우선은요. 오늘 진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2: 어? What's so surprising? What's
1: 뭐냐면요,
2: so shocking?
1: 혹시 어제 제가 오늘의 최저 기온이 몇 도일 것 같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
2: 집중을 했어야 됐었는데. I had to pay attention.
1: 어, 혹시 들으셨나요?
2: 형은 어제 없었죠.
1: 아, 네?
2: 형은 어제 없었잖아요.
1: 아, 그래도 네. 들어줄 수 있잖아요.
2: 15도?
1: 15도 아니에요.
2: 아, 13도?
1: 아니에요. 12도였습니다.
2: 아,
1: 12도. But today's low was 10 degrees. 10도였어요. 10도.
2: 10도.
3: That's right.
1: 진짜 조만간 한 자릿수 가 나올 것 같습니다.
3: That's right. That's why you have the jacket on.
1: 어, 그래서 항상 이제 따뜻하게 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 이제 내일 날씨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더
2: 궁금해요.
1: 추워질지. So tomorrow the low will be 13 degrees. 13도고요. And the high will reach 27 degrees. 그래서 오늘보다 살짝
0: 조금 따뜻하네요.
1: 더 그렇죠. 조금 살짝 자. 온기가 아, 돌겠고요. 그리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어, 최근에 이번 주는 계속 진짜 하루 종일 구름 한 점 없이
2: 음흠.
1: 진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또한 그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caught off guard.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 Caught off guard.
2: 여러분, were you caught off guard?
3: That's
2: 깜짝
3: right.
2: 놀랐어요?
1: 놀라셨죠?
3: That's right.
1: 다 알고 있어요.
3: That's right.
1: 그래서 뜻밖의
3: You were caught off guard.
1: 그렇죠. 뜻밖의
3: intro.
1: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깜짝 놀라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예문으로 Today's sudden drop in temperature really caught everyone off guard so keep a warm jacket ready for tomorrow.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랐을 텐데 내일도 따뜻한 외투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황당하셨죠? 네.
1: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에서 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풀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press 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2: Yeah, 두둥님 saying 아 아니 근데 너무 더운데?
1: 네네네.
2: 이거 진짜 애매한 날씨긴 해요. Because it's cold in the morning.
1: 어 거기 경기도 아니신가요?
2: 강원도 아니었나요?
1: 아 경기도 경기도 아,
2: 경기도, 경기도
1: 맨날 강원도랑 까먹어가지고 경기도 경기도
2: 자 날씨 요정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1: 바이바이.

0: That's right. Time for 이 노래 끝을 잡고 이 노잡 시간이 왔습니다. BFM 부산역 방송의 대표 시민 소통 코너죠. You call us, you sing your hearts out, and all the while you get a couple singing tips from none other than R&B royalty 김조한, and you never go home empty-handed. 그쵸, 형?
1: That's right. You won't be hungry.
0: 네, 일단 우승을 못하면 저희가 일단 야식은 쏩니다.
1: 그렇죠.
0: 네, the runner-up takes home either 맛있는 치킨 or 맛있는 피자.
1: That's right.
0: 그렇죠. But the winner, 우승하게 되면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립니다. So if you are curious of how to, 나도 김조한한테 좀 세러네이드 하고 싶다, right? 노래 좀 하고 싶다. 나도 백화점 상품권 받아보고 싶다. 적어도 치킨이나 피자 받아보고 싶다. Then 신청하세요, 여러분.
1: 그리고 머리 좀 쓰신 분들은 네. 이제 계속 2등 하셔가지고요. 야식을 계속 피자하고 치킨 다 가세요.
0: 일부러 2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진짜 그게 그렇죠. 더 대단한 것
1: 일부러
0: 같아요.
1: 일부러 조금씩 틀려서.
0: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어때요? 그러니까요.
0: Alright, looking forward to today's 이 노잡. 어떤 곡을 선택했죠, 형?
1: It's a great song with just... Something so great message that anybody wants to hear from a friend or a loved one.
0: Yeah.
1: It's from Benny King and it's called Stand By Me.
0: Stand By Me by Benny King. 이게 yeah. 노래 시작부터 I feel like in the US and here in Korea as well, 사람들이 바로 알아. 네. Bum, bum, bum. The first three notes of the song 바로 알 것 같아요.
1: yeah.
0: 네, 사람들이. 자, 그러면 오늘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이거 형도 이거 많이 어렸을 때 좀 아는 노래고 you probably you sang this a lot too probably right?
1: Not like
0: like officially like at a
1: officially,
0: concert
1: officially yeah but like this.
0: 네. 그냥 재밌어. 이게 왜냐면 너무 가족들도 친구들 다 아는 노래니까 it's like in the car.
1: Yeah, it's a song that everybody's heard.
0: 네.
1: So we've heard it so it's like stand by me oh 네. stand by me oh stand by me.
0: 아, 아는 애들이잖아요.
1: Yeah.
0: This song holds a special place in my heart because 자, 잠깐 산으로 갈게요. 부장님 잠깐 산으로 가도 될까요? 네. 덕유산 갈게요. 잠깐만.
1: The movie?
0: No. Because I oh the movie as well Stand by Me라고 노래 그 영화도 있잖아요, yeah. right? But during my junior year, end of junior year in high school, going to my senior year, when 미국에서는 대학교 들어갈 때요, they just don't look at the grades. They see what kind of activity you done at school. 얼마나 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지 그것도 보거든요. 대학교 들어갈 때 in America. So 나 사실 공부만 너무 열심히 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 So my junior year, I joined all the clubs. 학교 내 동아리 다 진짜 사인업 했거든요. One 동아리 though I did enjoy was the chorus slash choir slash acapella group.
1: Oh.
0: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senior presentation 이런 느낌으로 Benny King Stand By Me
1: oh.
0: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졸업생이잖아요. I thought they were going to give me a solo part. 완전 백그라운드 백업 보컬만 끝까지 주더라고요. 네, 방금 이거 제가 불렀던 Stand by me. 이거만 불렀거든요. 아, 나도 솔로 파트 하나 주겠지. 나 이제 졸업하는데 never. 절대로 안 줬어요. 지금까지 뒤끝 이 삐짐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
1: 아니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때 했으면 때문에, 오히려 그냥 불이 빨리 꺼질 수도 있었어.
0: 맞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방송을 하고 있다.
1: That's right.
0: 칭찬 감사합니다, 형. So, today's 도전곡 Stand by me by Ben E. King. 오늘 도전자들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전자 만나 볼게요. 여보세요.
2: 내가 아니네.
0: 네. Hello?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저는 부산에 살다가 지금은 서울 성북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동현입니다.
0: 아이고, 동현님. 반갑습니다. 네, 부산, 원래 고향이 부산인데 서울 일 때문에 서울로 네. 갔다. 네.
2: 맞습니다.
0: 서울 삶 어때요?
2: 서울 삶 빡빡합니다.
0: 아이고 어떡해.
2: 힘들어요.
0: 힘든데 그래도
1: 서울 인 더 하우스.
0: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동현님. Thank you so much 네. for joining us today. 네. 자, 오늘의 도전곡이요. 근데 네. 이거 물어볼게요. 그럼 동현님 서울 가기 전에 저희 네. BFM 뭐 올스타 잉글리시 듣고 계셨어요?
2: 저 지금도 계속 듣고 있어요.
0: 아, 그럼 부산에 있으면서도 들었고 이제 가서도 계속 듣고 있다.
2: 네, 네, 듣고 있어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럼 오늘의 도전곡 Benny King Stand by Me 노래인데요. 이거 잘 알고 계신 노래죠?
2: 이거는 아주 저한테는 뜻깊은 노래입니다.
0: 아, 혹시 뭐 물어봐도 될까요?
2: 아, 대학교 그렇게? 때 동아리를 네. 했는데 밴드 부였는데 락 밴드였는데 첫 합주곡이 이 곡이었어요.
0: 이봐요. 베니킹 이거 저도 방금 우리 동현님이랑 커넥트하기 네네, 전에 저도 똑같이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이 노래에서 이게 밴드 같은 그런 거에서 이거 공연하는 거를 말했거든요.
2: 네네.
0: 신기하다. 네.
1: 그 얘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그 시원시원하고 그 댐핑이 있거든요. 기대가 돼요.
0: R&B 황제 김주환이 동현님 목소리 기대된다고 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그래도 동현님 이 노래 연습하면서 그래도 나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좀 힘든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2: 힘든 거 있었어요. 들어갈 때 도입부에서 딱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1: When the night 오빠게요.
2: 오빠 칙 오빠. When the night 하는 게 너무 어렵다.
1: When the night, boom, boom, boom, the boom, boom. When the nap, when the nap. 예, 그게. One, two, three, one, two, three. When the night. One, two, three. 생각하시고 그냥 one, two, three. When the night. 예, 그거 한번 one, two, three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2: 알겠습니다.
0: 도움 됐습니까, 동현님?
2: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So without further ado, let's hear your version of Benny King Stand By Me. 준비됐습니까?
2: 네, 준비됐습니다.
3: Let's get it!
0: 보겠습니다.
2: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rain is done and the moon

0: 좋은데요?
1: 와, 정윤님.
2: 감사합니다.
1: 아, 시원시원하게 불었습니다.
0: 앞부분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요.
1: 네.
3: 앞부분이 그 도입부가 너무 어렵어요.
0: 아니, 근데 네. 앞에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또 바로 잡더라고요.
1: 진짜.
0: 네. 이 잘하셨어요.
1: 첫 번째 verse의 이 후반 부분 딱 타이밍이 다시 이렇게 잡아서 이거 놀랐어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아, 어떻게 네네. 너무 일찍 들어갔다라고 좀 걱정했는데 여 리커버리 좋았습니다.
3: 아, 네. 감사합니다.
1: 근데 그거보다 끝에 이제 너무 여유롭게 부르는 거 뭐냐면 좀 자기만의 애드리브도 넣고
3: 끝에,
1: 끝에 뭐라고 했죠? 야!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3: 아, 네. 네.
1: 너무 상큼했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이분 뭐야라고 하면서 감성 충만이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보냈네요.
3: 감사합니다.
1: 진짜 성현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3: 네.
1: 자, 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투표 시간 갖고 커넥트 하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야.
0: 그렇죠.
1: 근데 너무 이게 왜냐면 베니 킹 스탠바이 미 너무 막 에너제틱하게 부르는 거 아닌데 근데 이 동현님이 좀 에너지 넣고 부르니까 그렇죠? 너무 소리 좋았어요.
0: 그냥 네. 살아있어요.
1: 살아있네. 우리 동현님 살아있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1: 이진우님,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4: 네. 네.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1: 군대 때 그 선임 이름 이진우가 있었는데 부산에 사는 혹시
4: 아니 저 아닙니다.
1: 아니에요? 삼군지사 80정비대에서 혹시 제대했습니까?
4: 아니요, 저 15사단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진우님 일단 웰컴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도전자 됐는데요. 자, 도전곡이 매니킹의 Stand By Me입니다. 이 노래 잘 아시죠?
4: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 네, 연습하면서 좀 어땠어요?
4: 아, 도입부도 좀 어려웠고.
1: 어디 부분이요?
4: 네. 도입부. 도입부분도 좀
1: 도입부분이.
4: 어려웠고요.
1: 아,
4: 달링 들어가는 부분들도 높아가지고.
1: 네.
4: 힘들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좀 타이밍, 들어간 타이밍 좀 어렵고 그리고 좀 이제 높이 올라가는 부분 좀 어렵다. 우리 가수 김조한에게 좀 헬프를 요청해볼까요?
4: 네.
1: 네.
0: 이 노래를 막 질르면서 불러요? 아니면 약간 좀 가성을 쓰면서 불러요?
4: 가성은 안 쓰는데 음을 조금 눌러서 부르긴 합니다.
0: 눌러서 부르세요?
1: 이거 좀 스킬 필요합니까?
0: 스킬이 은근히 좀
4: 아니요, 그렇게 아니에요.
0: 눌러서 부른
4: 폴리로 빽빽 안 지르려고 합니다.
0: 아니 눌러서 부른다는 표현이
1: 네
0: 노를 좀 한다는 얘긴데요.
1: 너무 지금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네. 진우님.
4: 아니
0: 아니 darling darling 이게 높거든요.
1: 야 진짜 높죠.
0: So darling darling stand.
1: 김주환도 이렇게 불렀는데
0: 왜 제가 마이크 이제 떼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이거 쉬운 건 아닌데요.
1: 네.
0: Darling, darling, stand
1: 조금 부드럽게 softly하게 나오려면 그쵸.
0: 약간 이제 가성을 쓰면서도 할 수도 있거든요.
1: 진우님은 원래
0: 그게
1: 평소에
0: 그게 누르는 거거든요.
1: 그렇죠. 평소에 네. 노래 부를 때 어떤 스타일, 뭐 어떤 장르를 주로 부릅니까?
4: 저는 발라드 위주로 많이.
1: 발라드.
0: 그러면
4: 학생 때는 솔리드 노래를 상당히 많이 불렀습니다.
1: 솔리드 노래 많이
0: 그러면
1: 불렀다.
0: 그러면 좀 가성을 부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4: 네.
0: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ight is dark and the moon is the light and we'll see. 아니면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이 차이점 있잖아요.
1: 네.
0: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약간 가성으로 부르는 그 차이점이거든요.
1: 그것도 추천합니다. 네. 일단 진우님이 어떻게 부를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진우님?
4: 네.
5: Let's get it!
1: 들어볼게요!
4: When the night has come

0: 그 눌러서 부르는 그 정도면 이 정도입니다.
1: 진짜 진우님.
2: 네.
1: 이거 바이브레이션은 완전 선수급인데요.
0: 좀 노래 그러니까 그 제가 좀 눌러서 부르는 그 맞아요. 단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 이거 바이브레이션도 너무 깔끔하다. 이거 있잖아요. 너무 그냥 너무 잘 귀에 너무 너무 잘 들어와. 진우님 일단 너무 잘했습니다. 잘
2: 감사합니다.
0: 그 그냥 노래 부르는 수준 아닌데요.
1: 진짜
0: 약간 좀 노래를 좀 많이 연습한
1: 일단 진우님이 솔리드 형님들의 노래를 많이 즐겨 불렀다고 하는데
0: 근데 그냥 부르는 것보다 조금 남들보다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했습니까, 진우님?
2: 네, 많이 불렀습니다.
0: 얼만큼 많이 불렀어요? 약간 좀 뭐 학원도 다녔어요? 아니면 뭐?
2: 아니, 그건 학생 때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노래방을 가면 한 3시간 정도 부르고 혼자서 부르고 나오고 이제.
0: 아니, 센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 작은 부분 올라간.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맞았고요. 네. 되게 좋았어요.
1: 아, 진우님 일단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2: 네,
1: 자,
2: 감사합니다.
1: 그럼 잠시 대기해 주시면요. 나중에 투표 시간 갖고 나중에 다시 커넥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 근데 오늘 너무 좋았어.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 노자 베니킹의 Stand by Me가 도전곡이었는데요. 자, 우리 1번 우리 좀 파워풀하게 불렀던 우리 이동현 님. 네, 잘 들었고. 그리고 2번 그래도 조금 이 좀 softly 하게 조금 아까 뭐랬죠? 눌러서? 네,
0: 그렇죠. 눌러서.
1: 눌러서 불렀습니다. 아주 센스 있게 불렀던 우리 이진우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투표 시간이 왔는데요. 나는 1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에 100원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But we're only gonna give you 10 seconds. 딱 10초만 드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시작!
3: 10, 9, 8, 7, 6, 5, 4, 3, 2, 1.
1: 자, 투표 시간 끝! Alright, 여러분. Don't send them in now. They will not count. 근데 오늘 또 진짜 선수들, 두 명 선수들 급이거든요. 제 눈에서는, 제 귀에서는.
0: 듣기 좋았어요.
1: 네, 너무 좋았어요.
0: 같은 노래를 또 다른 스타일로 표현하니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Completely agree. So while we have our staff counting up the votes, 네, 이제 우리 셰프가 보트, 네, 투표 들어온 거 세는 동안 이게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했거든요. 네, 우리 두동님 성북 인 더 하우스라고 하는데 성북이 서울 어디죠? 성북구. 아, 구예요. It's a district. 거기 뭐 유명한 거 뭐 있어요, 부장님? 네, 일단 성북구만 있습니다. 네,
0: 성북, you know.
1: 네, 성북 인 더 하우스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 일단
0: 성북이에요.
1: 우리 남이님, 아, 괜찮아요. 우리 잘 몰라도 우리 서울 방송은 아니니까 nobody's gonna get offended, okay? 우리 남이님이 오 잘하시는데요라고도 보냈고 우리 첫 소절로 기선 제압이라고 하네요. 이야, 근데. 두 분 다 그랬어요. 진짜 솔직히. We have a lot of people. 우리 산위삼비님이 일단 1도 vote 했고 2도 vote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it will not count. 한 명만. You choose one. Okay? 네. That's how you vote.
0: 아, 근데 마지막에 1이 하나 있잖아요.
1: 아, 마지막에 1이 있다.
0: 마지막에 1 하나 있어요.
1: 네. 아, 근데 그만큼 두 선수들 너무
0: 잘했다는 얘기죠.
1: 그쵸? 어려웠죠. But we do have a winner. 여러분 오늘의 우승자는 있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노자 위너는요? 바로 넘버 2 진우님이었습니다. 진우님 congratulations.
0: Congratulations.
2: 네,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진우님. How do you feel? 지금 기분 어때요?
2: I feel so great.
1: You feel so what?
0: Great.
2: I feel so great.
1: 아, great. 맞아요. 오늘 진우님 진짜 너무 잘 불렀거든요.
0: I feel so great 하면 한번 소리 질러주세요.
1: 웃어줬네. 크게 웃어줬네요. 네, 좋아요. 아, 진우님 오늘 우승자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립니다.
4: 10만 원 갑니다.
1: 네, yes. Congratulations. 어, 진우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질문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네? 이제 그 저도 이렇게 뭐 저도 좀 젊은 시대에 뭐 우리 솔리드 형님들의 노래도 많이 듣고 즐겨 불렀는데 우리 진우님 제일 좋아했던 솔리드 노래 저 제일 자주 불렀던 솔리드 노래 있었습니까?
2: 저는 끝이 아니길 제일 많이 불렀어요. 아.
1: 끝이 아니길
0: 사집.
2: 네.
1: 오 바로 나온다. 나 어, 당연히 자기 노래니까.
0: 갈래 수가 없어. 에이. 힘겹게 너를 찾고.
1: 아 이거는 근데 네. 형은 당연히 부를 줄 아는데 난 진우님 목소리로 좀 한번 듣고 싶은데.
0: 아 근데 이어서 할 수 있어요?
1: 어? 진우님.
0: 제발. 네.

0: 진짜 잘한다. 와, 진우님. 일단 네. 보통 이렇게 노래 부탁하면요, 뭐 이렇게 그렇게 길게 안 부르는데 일단 진우님 잘 부르시니까 봐줍니다. 네.
1: 가사도 잘 아시고 멜로디나 진짜. 모든 부분을 완벽했습니다.
0: 진짜
2: 솔리드 노래라서요.
0: 이 우리 부장님 우리 PD님 생각으로 이 콧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래요. 네. 진우님 부르는 스타일이 와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부탁하면 좀 이렇게 부끄럽고 힘들 것도 있는데 진우님 너무 잘 불러주고 저희와 함께 오늘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진우님?
2: 우리 부산 영어 방송 이렇게 자주 듣고 있는데요. 이게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영어 방송을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호자 사랑합니다.
3: 아~ 요! 축하합니다.
0: 감사드립니다. 네. So that was today's winner, 이진우님. Now we do also have to have an interview time. 우리 runner-up 이동현님이랑 잠깐 인터뷰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동현님? 끊었나? 동현님? 어떡해. 네, 일단 다시 커넥트 해보겠습니다. 아마 진우님 너무 노래를 너무 오래 불러서 네
1: 그렇죠.
0: 같은데.
1: 근데 노래 가사까지 다 외운 거 보니까
0: 이건
1: 정말
0: 찐이잖아요. 그쵸.
1: 원래 이 노래 참 좋아했던 네.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우리 두둥님도 가사 다 외우신 게 리얼입니다. 네. 또 하는데
1: 왜 그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바로 그냥 이거를 그냥 머리로 그냥 외운 상태 off the top of his head.
1: That's right.
0: 그냥 딱 나는 이제 외운 대로 그냥 부르는 건데 너무 많이 불렀으니까 그 정도 외워지잖아요. 네. 자, 일단 다시 우리 동현님이랑 커넥트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동현님!
4: 네.
0: 일단 아쉽게 오늘 위는 못했지만 동현님 그래도 너무 시원시원하게 불러줘서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진짜 동현님 목소리. 네. 네.
1: 너무 좋았어요.
0: 진짜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윈 못했으면 재도전은 가능하다. 아시죠?
4: 더 좋습니다.
0: 네. 진짜 제가 볼 때 이 동현이 목소리로 다른 곡이나 오히려 더 신난 곡 부르게 되면 진짜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약간 좀 좀 더 그 파이팅 있는 노래 하나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0: 진짜 락 노래 같은 거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동현님은 주로 이렇게 노래 스타일을 좀 어떤 장르를 선호합니까?
4: 예전에는 락 메탈을 좋아했는데
0: 네.
4: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최신가요?
0: 최신가요?
4: 아이돌 노래 아이돌 노래를 좋아합니다.
0: 아이돌 노래 좋아한다고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불사분도 알잖아요. 저는 완전 이 뉴진스 완전 전 팬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혹시 뭐 요즘 좋아하는 뭐 아이돌 뭐 가수나 그룹 있습니까?
4: It's me.
0: 아, 빠빠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역시 진짜 팬이다. 바로 이게 빰빠라빠 나오면 진짜 노래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와우. It's me. 동현이 너무 재밌네. 자, 동현이 근데 오늘 우승 네. 못했어도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거든요.
1: 치킨 좋아하세요? 네. 아니면 피자 좋아하세요?
4: 치킨 좋아합니다.
0: 야,
1: 치킨 갑니다.
0: 치킨 저희가 쏩니다, 동현이. 네. 자, 이 자리에서 다시 볼 거죠, 우리. 그렇죠?
4: 좋습니다.
0: 네. 자, 마지막 동현이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4: 아, 너무 좋아요. 참가하는데도 오늘 너무 강자를 만나서 뭐 우승은 못했지만은 참가를 해서 찌든 삶의 활력소라 해야 되나?
0: 와.
4: 아, 너무 좋았어요.
0: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1: 그리고 또 도전 꼭 해 주세요.
0: 네, 진짜.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동현님.
4: 네, 기회 주십시오.
0: 자.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네. 야, 역시 진짜
1: 멋지네요.
0: You know, 맞아요. 사람이 서울을 가도 you can't take the Busan out of soul.
1: That's right.
0: 아니 반대인가? You can't take
1: the Busan out of the person
0: in soul. Yeah. Right. 이렇게 말 이렇게 되네.
1: 서울에 가도 부산에 있는 걸 못 빼.
0: 절대로 그죠. 안 없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인오잡 여기까지인데 우리 다음 주 인오잡의 도중곡 우리 김조한이 살짝 미리 맛보기를 들려드릴 건데. Are you ready, 형?
1: Of course.
0: Cue.

0: The Beatles with Hey Jude. 와 진짜 이게 명곡 하나 갖고 왔네요 형.
1: 그렇죠.
0: 네 다음 주 도전곡 Hey Jude by The Beatles입니다. 와 진짜 도전된다. 저 기대된다.
1: Oh yeah.
0: 와 근데 김조한 비틀즈도 가능하다.
1: Oh, I love The Beatles.
0: 네. 와 진짜 every week you surprise us.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형. 다음 주. 또 기대됩니다.
1: Next
0: 여러분
1: week.
0: 다음 주 이노잡을 기대하세요. All righ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We'll be back. This one's by Benny King. Stand by me.

0: FM 부산 영화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아, 아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 알바생은 오늘이 첫날인데 첫날부터 이렇게 늦네.
4: I'm so sorry. I'm late.
3: 아니 대니얼 학생, 알바 첫날부터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4: I'm so sorry. My dad left for

0: work early, and my mom, she was sick today and couldn't get up. So she didn't wake me up.
1: 아니, 그러면 알람을 맞추고 잤어.
0: Oh, I'm so sorry. My alarm, it didn't go off. Maybe it was becaus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studying and my phone battery died.
1: 아니, 그러면 공부를 조금만 하고 잤어야지. 그래야 일찍 일어나.
0: Oh, I'm so sorry. I need to study hard and get good grades on this exam so I can get a scholarship. And that way, I can ease a financial burden on my parents.
1: 아이고, 아니, 그러면 평소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으면 밤을 안 새도 돼.
0: Oh, I'm so sorry. Normally, I don't get even enough sleep because I have to take care of my seven younger siblings. And that's why the only time I have to study is at night.
1: 아니, 동생이 7명. 그럼 오늘은 일하지 말고 내가 카운터 볼 테니까 저기 의자 가서 앉아가 눈 좀 붙여요.
0: Oh, I'm sorry and thank you.
1: 네, 어서 오세요. 올스타 편의점입니다.
2: 아, 안녕하세요. 우리 다니엘이 여기서 알바. 야, 다니엘, 너 이리 와봐. 외동이라고 오냐 오냐 해줬더니 너 어제도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너 녀석 이리 와! 어, Mom, I'm sorry. I'm sorry.
1: 오늘 배워볼 표현 알람이 안 울렸어. 영어로 뭐라고 해?
3: My alarm didn't go off.
1: My alarm didn't go off.
3: Go off는 꺼지다가 아니라 알람이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다는 의미입니다. 알람 자체가 안 울렸다고 할 때는 My alarm didn't go off. 알람은 울렸는데 내가 못 들었다고 할 때는 I didn't hear my alarm 이라고 하면 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알람이 안 울렸어. My alarm didn't go off.
3: My alarm didn't go off.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2: 대견이 누와!
4: Oh,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5: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6: 맞다. 올스타.
4: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6: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와우 와우. 우선은요 이제 드디어 발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 무슨 발표예요?
0: 우리 낙지연우님이 이관왕을 하셨잖아요.
1: 네.
0: 이제 2주 연속이라 그게 아니고 이제 진짜 두 번째로 우승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첨 상품을 뭘 드릴까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1: 제가 볼 때 네. 뒤에서 부장님 이거 엄청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상품을 계속 보내야 되는데 그럼. 매주마다 지금 위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0: 근데 왜냐면요 네. 우리 낙지연우님이 오늘도 1등하셨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우리 낙지연우님도 이해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낙지연우님도 다른 분들께 그래도 기회를 아마 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1: 우리 낙지연우님
0: 듣고 계시죠?
1: 그 정도 눈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 우리 낙지연우님은요 네. 우리 부기를 생각해서라도
1: 이거 영어로 이런 표현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Sharing is caring.
0: Sharing
1: is caring. 이거 어떻게 해석되죠?
0: 나눠 모르겠어요.
1: 이 나눔하는 게 이렇게 서로에게
0: 챙기는 거다.
1: 챙기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영어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발표하기 전에요, 우리 낙지연우님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선 이제 두구두 준비가 되었나요?
1: 자, 이게 가로로 네. 선물 그만 받아가세요. 하는 거잖아.
0: 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누구누? 자 오늘의 수상자
1: 누구도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0: 낙지연우님 이관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낙지연우님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 배땡땡 회사에서 드립니다.
1: 자 와. 잠깐 타임.
0: 왜요?
1: 저는 갈 때마다 네네. 맨날 많이 큰 거만 사거든요. 싱글 레귤러면 얼마나 큰 거예요?
0: 싱글 레귤러 그래도 부피가 좀 있어요. 이거 그 간단하게 볼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1: 싱글 레귤러 한 쉽게 말하면 그 한 스쿱이죠.
0: 네. 거기에 아니, 이제 그 뭐라고 하죠?
1: 저는 항상
0: 콘.
1: 네, 항상 갈 때마다 네. 코치나 안 가면 패밀리 사이즈만 사서.
0: 부장님이 네.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먼저 그 뭐야 정보를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1: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너무 궁금해서.
0: 이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맛은 선택이 가능한 모르겠어요. 일단 받아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2등 엘리아나님.
1: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0: 근데요 이분은요 2등하셨는데요. 네. 어디서 듣고 계시냐면요.
1: 네.
0: 버스에서.
1: 버스 안에 이 노래 뭐였죠?
0: 버스 안에서 이거 아니에요?
1: 맞아, 버스 안에서.
0: 왜냐하면 퇴근 시간이 또 붐비거든요. 근데도 집중력을 잃지 않으시고 들어주고 계신다.
1: 아니야 나 괜찮아 나나나나나나 이 노래 있잖아요.
0: 저 가고 나면 그 노래 트실 것 같아요.
1: 나 이상자야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0: 저 알아요.
1: 버스 안에서 생각이 안 났어.
0: 근데 유명한 노래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인호잡이 있었습니다.
1: 제목도 버스 안에서 아니에요? 제목도 네. 버스 안에서.
0: 그래 인호잡이 있었는데 네. 우리 엘리 그러니까 A-L-L-I-E 님께서요
1: 네.
0: 1번 분이 들으시는 걸 보고 감성 충만. 그리고 우리 두둥님 우리 2번 분 들으시고 첫 소절로 기선제압. 그리고 우리 두둥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맨날 강원도래. 경기도.
1: 네. 네.
0: 경기도.
1: 아시죠? 일부러 하는 거.
0: 저희 다 알고 있어요.
1: 네. 네.
0: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즘에 Did you know? 근데 요즘 좀 섭섭합니다.
1: Why?
0: 왜냐면요 우리 이제 그 주기적으로 또 들어오시는 부스터분들이
1: 네?
0: 또 요즘 일정이 또 많이 바빠지신 것 같아요.
1: 그러면 안 됩니다.
0: 우리 닥터 선생님께서도 오늘도 출첵만.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1: 좀 많이 네. 슬퍼합니다 저희.
0: 우리 낙지연우님도 오늘 또 일반 적으시고 안 돌아오셨거든요.
1: 그렇죠.
0: 네, 우리 닥터 수님 보고 싶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말하게요.
0: 네.
1: 네. 더 말하게 하지 마세요.
0: 눈물 날 것 같아 가지고.
1: 네. 네.
0: 자, 이제 디지노에 들어갈 건데 이거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고기를 먹을 때마다
1: 네.
0: 탄 부분이 있으면
1: 탄 부분?
0: 네, burnt.
1: 아 먹어야죠. 그래서 불맛이 나지.
0: 아 그건 맞는데
1: 네.
0: 탄 부분이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1: 아
0: 자르고 먹어라. 아니면 다 탔으면 아예 먹지 마라. 왜냐?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Is it true that eating burnt meat actually causes cancer?
1: 일단,
0: What do you think?
1: 일단 yes and no.
0: Oh, well. 네.
1: 일단 burnt
0: 네.
1: food
0: mm-hmm.
1: 타게 되면요. 그것도 이 한국말로 뭐라더라?
0: 뭐죠?
1: 그 carcinogen이 되잖아요.
0: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1: 이 유발암?
0: 아 Really?
1: 아.
0: 네.
1: Did you know 지금 본인 세그먼트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1: 본인 세그먼트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이제 빠르게 찾아봤는데 네. 발암 물질.
1: 아 발암.
0: 네.
1: 유발암.
0: 발암 물질.
1: 발암 물질. 네.
0: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정보는 그 우리 또 민수 씨의 도움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1: 네.
0: 그 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1: Shout out WHO.
0: 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1: 네.
0: 사람이 탄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 암에 걸릴 확률은요,
1: 네.
0: 제로에 가깝습니다.
1: 거의 제로예요?
0: 0% 거의. 아. 왜냐하면 일단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실제로 고기가 탈 때 진짜 1급 발암 물질이 생기긴 합니다. 이 뒷부분은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똑똑하신 것 같은데요.
1: 네.
0: These include HCAs and PAH from smoke. 이런 물질이 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물질들이요. 체내 세포의 DNA를 변형시켜서 암세포로 진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유전 독성 물질이긴 합니다.
1: 오케이.
0: Okay. But 두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많은 암연구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1: 네.
0: 탄 고기 속 발암물질의 양은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1: 아~
0: 진짜 적대요.
1: 거의 제로네요 그러면.
0: 거의 제로죠. A
1: 네.
0: person would need to consume tens of kilograms to tons of heavily charred meat every single day for years to reach toxic levels.
1: 아, 일단 그 말 네. 하기 전에 우리 두둥님이 엄청 엄청 많이 먹어야 한대요 라고 이렇게 말했네요.
0: 두둥님 이건 제가 가고 나가서 다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줄로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1: 네.
0: Burnt meat does contain real carcinogens
1: 음?
0: But the amounts eaten in real life are way too tiny to cause cancer So don't stress over a few charred bites
1: yeah.
0: 근데 그래도요 전 안 먹을 것 같아요.
1: 왜요?
0: 그래도 생긴다잖아요.
1: But 진짜 chance 이 정도만
0: 네.
1: 한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이 건강 생각하면 right anything that's bad for you 최대한 피하는 게 맞긴 맞는데
0: 그동안 듣고 계시다가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롤로 마음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학구적이죠? 영어보다 더 어려워.
1: 롤로만 처음은 아닙니다.
0: 미안합니다.
1: 네. 네. 그런데 I think you could use this as an excuse.
0: Uh-huh.
1: 다음에 저는 고기 먹을 때.
0: Uh-huh.
1: 좀 크리스피하게 먹는 거 좋거든요.
0: Oh, really?
1: 좀 바삭하게 먹는 건 좋습니다.
0: 그러니까 네. 타게 하기 직전.
1: 바로 직전. 네, 좀 아주 다크 브라운한 그 색깔로 먹는 거 좋아하는데.
0: 이건 좀 TMI인데요.
1: 네.
0: 저 라면을 좀 딱딱하게 먹는 거 좋아해요.
1: 그 꼬들꼬들면 맛있죠.
0: 아, 꼬들꼬들보다 더 전해요.
1: 그건 그냥 차라리 그냥 물에 놓지 말고 그냥
0: 부셔먹는 게.
1: 네.
0: 네네.
1: So I like eating my meat a little crispy. A little crispy on the outside, but still juicy on the inside.
0: Uh-huh.
1: But other people in my family 하루
0: 네.
1: likes it 그냥 고기 물렁물렁
0: 물렁물렁하게
1: 고기
0: 네. 그럼 덜 익은 건가요?
1: 덜 익은 것보다 그냥
0: medium rare?
1: medium rare 정도 한 medium
0: medium
1: but still I'm gonna use this as an excuse 뭐냐면
0: okay.
1: 아빠 타면 안 좋아 몸에
0: 네네네.
1: 이게 많이 들어서 하루야 did you know 들어볼래? 이렇게
0: 좋네요
1: 하겠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굉장히 아주 유용한 코너입니다.
1: 좋습니다. 자, 문재정, thank you so much for today.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Bye 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고기 무슨 고기죠?
0: 아, 소고기입니다.
3: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Welcome back. The time is now 7:33 here in the studio. You are tuned into hour number two of All-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여러분, joining us to my left is none other than HK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 아, 반갑습니다.
1: 네. 과장님 오기 전에 당연히 우리 뭐 온다고 생각했는데 네. 원래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들어와서 좀 부장님이 좀 뒤에서 좀 살짝 걱정하는 모습 봤거든요.
4: 아 예.
1: 과장님 안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엄청 찾고 있었어요 뒤에서.
4: 아 옵니다.
1: 네, 그쵸. 예, 예. 아, 저는 걱정 안 했어요.
4: 야, say this, say
1: 설마.
4: This.
1: Yeah. How are you?
4: 진짜 이 써서가 아니고.
1: 네.
4: 보호법에 진짜. I'm so swamped at work. Really, I'm so 네. swamped at work. 네. But the thing is, joining Austin English. 무슨 말입니다.
1: 역시.
4: 아 근데 아직도 오스타 잉글리시 이게 입에 잘 안 익네요.
1: 지금 2년 됐습니다.
4: 아,
1: 그,
4: 아 쉽지 않네요.
1: 과장님, 네. 2년 됐습니다.
4: 예예. 예.
1: 오케이.
4: 아 또 우리 역시 또 우리 좋은 우리 많이 오고 있거든요.
1: 네네네. 읽어주세요.
4: 아 우리 토리님 반갑고요. 외노단 여유롭게님 이거 무슨?
1: 읽어주세요.
4: 아, 저도 대패 삼겹살은 자체 기름이 튀겨서 바삭하게. 그거 탄 거 신경 안 써요. 큰 지장 없대서.
1: 네. 왜냐면 바로 HK 과장님 오기 전에. 오늘의
4: 예.
1: 니 그거 아나?
4: 아.
1: 디지널 세그먼트에 네. 아. 뭐 탄 고기 먹으면
4: 예.
1: 그 탄 부분이 발암물질이다라고 아. 생각하는 사람들 많대요.
4: 아 제가 저 지주조 부분은 제가 잘 안 듣습니다.
1: 아, 예. 그 과장님도 지주조라고
4: 예,
1: 하구나.
4: 예, 그 네. 부분은 잘 안 듣습니다. 아 우리 두둥님 역시 반갑고요. 아 볼이 훅 패이셨네. 볼이 훅 패이셨네.
1: 무슨 말이에요? 볼이 훅 패이셨네.
4: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살이 쪽 빠졌다는 거죠.
1: Like your cheeks have sunken in.
4: 아 뭔가 과장님 묘비명에 boost my mood. 예 그만큼 많이 했다. 본인 코너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과장님이.
1: 맞습니까?
4: 예 아니 아니요. 우리 민주 쌤 것도 좀 보고요.
1: 맞아요. 여러분 이거 과장님한테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뭐 민주 쌤 전에는 에이자였잖아요.
4: 예.
1: 네 이제 에이자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 쌤으로 넘어가고.
4: 그 가끔 그것도 봅니다.
1: 뭐요?
4: 그 연기하시는 거 목요일 날 그 해연님인가요?
1: 네네네.
4: 예예.
1: 오 All-Star Theater Presents.
4: 예예예.
1: 오 과장님 뭐 챙겨 보시구나 우리 방송.
4: 아 롤러본 제트 이지님 부국제 때문에 힘드신가봐요 피곤해 보이셔요 하는데요.
1: 어이구.
4: 아 행운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죄송합니다 저는 저 부국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다른 일 하거든요.

0: Yeah,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1: 네,
0: 여러분 좋습니다. 아시겠죠?
1: 네네.
0: All right. Well, news and updates on things that Busan City is carrying out in terms of policies, events, and much, much more. Always provided by HK 과장님 every Wednesday evening. 항상 하는 대로 오늘도 민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Shall we?
1: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여보, 아, 그 김치볶음밥 먹고 싶다 했지? 내 한 만들어봤어. 자, 여기. 잘 만들었지?
2: 여보,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rdered. I asked for no onions. 나 양파 빼달라고 했잖아. 여보는 진짜 내 말 안 들어. 아, can I get this remade? 다시 만들어줄 수 있을까?
1: 아니, 해줬는데. 아, 나 알겠어.
2: 아, 그... 여보, 양파 빼.
1: 알겠어. 그나저나 있잖아 우리 이번 주가 저기 한글날이더라고.
2: 아, 무슨 한글날. 빨리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1: 아니 한글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우리 딸 민지 있잖아. 민지.
2: 어 그래 민지 우리 딸.
1: 민지한테 우리 또 한글날 유래도 좀 알려주고 또 놀러도 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2: 아, 여보 say less duh music to my ears. 아, 역시 we click. 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여보. 한글날 행사나 뭐 아니면 다른 축제들도 같이 가보자 여보.
1: 아 그래 그 찾아보고. 그나저나 또 있잖아 우리 그 차를 또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차.
2: 아 어, 여보, you read my mind. 그 독일 차. 여보.
1: 아니.
2: 연봉 올라갔어?
1: 아니 독일 차 말고 경유가 요새 비싸니까 전기차로 한번 사보면 어떨까? 전기차.
2: 아 좋아.
1: 전기차.
2: 아, 근데 그 전기차 보증금 주지 않아? 어 들어본 것 같은데 rings a bell. 그 정책 때문에 전기차 인기가 많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역시 it works like a charm. 여보 알지? My rule of thumb. BFM 우리 I bleach sweet voice 민수 아빠한테 물어봐.
1: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한글날 또 이렇게 가볼 만한 곳 전기차까지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0: 네, 자 오늘 민원 잘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두 번 나왔습니다.
1: 아 쉽잖아요. 이 제가 어제 민주쌤 건 봤거든요. 썼어요.
0: 네.
1: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rdered.
0: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rdered. 맞아요.
1: I ask for no onion.
0: 우리 과장님은 식당이나 어디 네. 가서 주문이 잘못 나오면 네. 뭐라 하는 편입니까?
1: 아 저는 그냥 먹습니다.
0: 아 그렇죠.
1: 네네.
0: 왜 이렇게 우리 올스타 사람들 다 이렇게 왜 이렇게 shy하죠?
1: 아 그냥 뭐. 근데 이게 어제 표현을 쓰려니까
0: 네.
1: 이 꽁트 짜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0: 그래서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1: 식당에 가야 되는데.
0: 과장님.
1: 예.
0: 딱 과장님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1: 네. 네.
0: 이번 주 이 표현 나올 때 무조건 써야 된다. 이 룰은 없거든요.
1: 아, 또 그동안 댓글이 많이 왔어요.
0: 네.
1: 우리 코너가 또 댓글을 많이 읽죠.
0: 네.
1: 우리 아 김민숙님 반갑고요.
0: 반갑습니다, 김민숙님. 어머님, 여사님.
1: 아, 어머님이 아니에요. 아, 우리 토리님 너무 좋은 말. 부산시의 기둥 배운건.
0: 기둥?
1: 좋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0: 휴.
1: 아 우리 행운 제이드님 민주 쌤 좋아요.
0: 민주 쌤 좋죠.
1: 네 민주 쌤 좋고. 아 이번 오늘 좀 이상한 말씀을 주시네요.
0: 뭐라고
1: 역시
0: 했는데요?
1: 오늘도 멋진 현빈님의 연기력 최고. 부산 아. 영어 방송국을 대표하는 현빈 민수님.
0: 네. 근데 진짜 현빈 왔잖아요.
1: 아 현빈.
0: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이드님 아시겠죠?
1: 아 모르겠고. 아 두둥님 북항이 TF님 TF팀 생겼나요?
0: 어 이것도 궁금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근데 아. 이거는 다 말해주세요. 저의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1: 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닌데요.
0: 네.
1: 아, TF팀 안 생겼어요. 네네.
0: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네. update. Now we do have to get to actually a lot on our plate today.
1: 아 sure
0: 네.
1: sure.
0: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1: First one is about food.
0: Food. Music to my ears.
1: Actually, I'm also a little foodie.
0: 네.
1: 이거 좋네요. The 23rd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
0: Oh.
1: 부산 국제 음식 박람회인데. This one will be held for 3 days from this Friday through Sunday at Bexco.
0: 네.
1: Bexco 제1인 전시장에서 하는데. This year's expo under the theme A World Tour of Flavors.
0: World Tour of Flavors.
1: 이제 이거 아세요? 부루마블 혹시 아세요?
0: 부루마블 그 테이블탑 그 테이블 게임
1: 예예
0: 그렇죠 보, 보드 게임
1: 야.
0: 알죠
1: 근데 요거 사실 부루마블
0: 부루마블 어
1: 마블이 아니고
0: fun play on words
1: 야,
0: right 네 그 게임 때문에 네.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는데 가족들이랑 많이 싸우고 네
1: 야,
0: 인연도 끊을 뻔했어요 근데 이거는 음식으로
1: 네.
0: 통해
1: 네 부루마블
0: 네
1: This year's expo will feature an immersive concept in which visitors become the main characters. In this board game,
0: 네.
1: Traveling around Busan and the world in search of a diverse array of flavors and culinary experiences.
0: 아,
1: 이거 원래 요 부름 요 게임은 이제 도시를 막 다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도시를. 네.
1: 우린 세계 도시의 맛을
0: 본다. 오, 예, very nice. So, could you share with us any details, interesting programs taking place?
1: Say this. The first, when you visit the venue, 네. you'll be able to explore around 250 booths.
0: Wow.
1: 아, 부스가 250개나 있어요.
0: 진짜 많다.
1: Including the word Food Village.
0: Food Village.
1: Yeah, featuring cuisines from around the globe. Mm. And also the Experience School, mm. offering hands-on programs for visitors. Mm. And the Delicious Busan Zone, mm. Showcasing Busan's local culinary specialties.
0: Oh.
1: 아, 여기 저 포스터 나오는데요.
0: 네. 어, 그 보드게임처럼.
1: 그렇게 진짜 만들었죠.
0: 포스터 만들었다.
1: 그리고 저기 보면 이렇게 셰프님들이 있어요.
0: 네.
1: 칸마다.
0: 네.
1: 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0: 근데 여기서 뭐, 너무 멀리서 보여서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어느 셰프 있죠?
1: 아, 이거 좀 이따 나와요.
0: 네.
1: 좀 이따 소개 드리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1: 이제 나오거든요. 네. In addition, a variety of cooking shows featuring renowned chefs such as Sam Kim.
0: Sam Kim 셰프 알죠?
1: 우리 거기 culinary class world 나왔던 분이죠.
0: 네,
1: Sam
0: 네,
1: Kim.
0: 네.
1: And also 나폴린 마피아.
0: 그
1: winner.
0: 우승.
1: Yeah, winner of
0: 네.
1: the
0: 시즌 1 우승한 yeah. 분. 오. 유명한 분들 오시네요.
1: 또 다른 분도 많아요.
0: 네.
1: 다른 분 다들 유명한 분 있거든요.
0: 포스터에 이게 포스터가 너무 멀리 있어서 너무 작아서
1: 예.
0: 이게 셰프 분들 처음 안 보이고 우리 방송국 사람들 처음 보여요. 네. 네.
1: Anyway, yeah, cooking shows of these chefs will be held as well.
0: 네.
1: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events official website. But the thing is, in case of some programs,
0: 네.
1: you need a reservation, and also it's a paid service.
0: 그렇죠.
1: 그래서 빨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 그럼 벌써 이제 끝난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과장님이 이 뉴스 같은 거 가져오면 이미 다 끝났다, 네. 마감됐다라고.
1: 아, 뭐 일부도 있고 또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가 보시면 좋을 것
0: 같습니다. 좋습니다. So if you 네. want to check that out, that's 네네. the 23rd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 네, 자 문자.
1: 아, 좋습니다. 아, 롤로모님 오늘 활발하시네요. 민수님 목소리 왜 이렇게 안 칼지냐고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칭찬이죠?
1: 아,
0: 무슨 뜻이에요?
1: 안 칼지다는 게 이렇게 뭐라 이제 좀 여성분들이 이렇게 착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아, 저도 한국어를 제가 잘 못하는 태아가 되는 것 같아요.
0: 조심해야 됩니다.
1: 우리 부장님이 혹시 저기 뜻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0: 네. 근데 우리 롤로맘님, 일단 롤로맘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오랜만에 네. 들어오셔서
1: 네,
0: 조금 이렇게 어 코너 이거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연기였거든요.
1: 예.
0: 네, 연기라서 저 원래 목소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원래 이게 저의 원래 목소리입니다. 저의.
1: 아, 그렇고요.
0: 네.
1: 우리 행운행운 제이드님 부르 맛불 좋네요.
0: 좋습니다.
1: 아, 엄청난 음식 박람회네요. 부산의 자랑.
0: 맞습니다.
1: 해줬고요.
0: 진짜.
1: 아, 두둥님 쩝쩝 박사들이 모였나요?
0: 쩝쩝 박사들.
1: 이 롤로모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때 공개 방송 해주시면 안 되나요? 가서 방송도 보고 만난 것도 볼게요.
0: 이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뭐 해줄 수 없습니까? 시청에 가서.
1: As you know, I'm in charge of General Affairs Division.
0: 이것도 General Affairs 뭐 디비전 정도 일 아닙니까?
1: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아마 뭐 식품 하는 과에서 할 것 같은데.
0: 아이고, 우리 과장님 예. 그 정도 힘 없구나.
1: 예,
0: 시청에서.
1: 아, 예. 아, 두둥님 여기 있네요. 그렇고요. 왔네요. 그렇고요. 예.
0: 네, 그렇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moving on to our next bit of news.
1: Sure. Next one is about 한글날.
0: 한글날. That's this Friday, right?
1: Yeah, this Friday.
0: 네.
1: There will be various events to commemorate the 580th 한글날. 이번 올해가 580주년 한글날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first one is absolutely a commemoration ceremony. This one will be held at City Hall at
0: 네.
1: 10 a.m.
0: Uh-huh.
1: And one more thing is, I'm the moderator. I'm the MC of this.
0: 이제 자기 일이니까 이렇게 엄청 디테일하게 말해주네요.
1: Yeah, yeah. I'm the MC of this commemoration ceremony.
0: 네네.
1: 한글날 제가 경축식 사회자고요.
0: 이야, 멋지다. 네네. 우리 과장님. 네. 여러분, 아, 두둥이 빨리 이 문자 지우세요. 읽기 전에 지우세요. 네.
1: 아, 예, 예. 뭐 좀 넘어가고요.
0: 뭐냐면 이런 문자거든요. 네. 4급에겐 아직 권한이 기둥이긴 기둥인데 힘 없는 기둥. 이런 문자 빨리 지우세요.
1: 예.
0: 읽기 전에.
1: 어, 뭐 괜찮고요. Adding to that.
0: 지우고 있어 지금.
1: 어찌 지금. Adding to that. Along with the ceremony, the 10th celebration of our Korean language and
0: 네.
1: writing festival.
0: 이제
1: 제 10회 우리말 글 사랑 우리말 글 사랑 큰 잔치.
0: Oh.
1: Yeah, this one also will take place at the Green Plaza in front of City Hall. 시청 녹음 광장에서 저희가 시청에서 이렇게 경축식을 하고
0: 네.
1: 요 바로 앞에서 이런 우리말 글 사랑 아 우리말 글 사랑 큰 잔치.
0: 맞아요.
3: 예. 아, 오늘 한국
0: 일단 그 MC 예. 보기 전에 좀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아, 예. 우리 과장님.
3: 아, 우리 마이클 사랑 근전. 예.
0: 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제이드 님이 와 580주년
3: 와 너무 와, 자랑스럽습니다.
0: 너무 자랑스럽답니다. 네. 이봐 나도 뭐 한국말 안 되네. 이거 한국 날 뉴스인데 한국말을 못 하겠어 지금.
3: 아, 네.
0: 너무 대단하다고 합니다.
3: 아, 좋습니다. Actually, this event is design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beauty and importance of 한글.
0: 그러니까
3: 우리가 이런 때가 아니면은 한글의 아름다움,
0: 그쵸.
3: 중요성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어요.
0: 맞아요.
3: It will feature a variety of engaging programs, including a writing contest.
0: 오.
3: 백일장이라고 하죠.
0: 네.
3: Writing contest. And also, 요거 재밌네. Busan Dialect Challenge.
0: 야, 이거는 꼴등하겠다 나.
3: 부산 사투리 챌린지. 네. And also special lecture. And also the Hangul Five Senses Experience Zone. 한글을 오감으로 다 느껴보는 체험존이 있습니다. This one is also need pre-registration. But as far as I know, there are still many rooms.
0: 아, 그래요?
3: 네네. So please visit the website of 동아 University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Center. 동아대 네. 국어문화원 홈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0: 네, so that is the 500 in commemoration of the 580th 한글 날, 한글 day. There will be a special commemoration ceremony held at City Hall, in which RHK 과장님 will be MC.
3: 아, 우리 그 댓글만 세계 심장님, 오 MC 배님 멋집니다.
0: 네,
3: 좋고요.
0: 네,
3: 아 두둥님 지웠는데 빠르시네. Sorry. 아 MC 보면 MC 수당 나오나요? 하는데
0: 나옵니까?
3: 안 나오죠.
0: 아 네. 이것도 그냥 네. 출근입니다. 이것도
3: 네, 출근이에요.
0: Right.
3: 아, 네. 또 행운 제이드님 과장님의 진행이 너무 기대됩니다.
0: 기대되긴데요. 멋지겠다 진짜.
3: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0: 수트 네. 양복 다 이제 네네. 깔아 준비됐죠?
3: 아 셀레스.
0: 네. 네. 두두님이 민수한테 한글 알려주는 세그먼트 필요하다고
3: 아,
0: 하긴 하는데.
3: 필요한 것 같아요.
0: 저는 이거 올스타는 6시 8분부터 8시까지 한글 배우는 세그먼트입니다. 저는.
3: 아,
0: 네. 네네. 그래서 따로는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요.
3: 좋습니다.
0: What's next?
3: Next one is about music.
0: Music. Okay.
3: This one is definitely one of my favorite festival.
0: Okay.
3: Busan. And I've actually introduced this one several times in this segment.
0: 혹시 자기 일입니까?
3: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제 일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3: 2026 Busan One Month Festival.
0: 아.
3: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0: 그렇죠.
3: Throughout the entire month of October, you can enjoy high quality live music concerts at small performance venues every day. All at really affordable prices. Just 10,000 won.
0: 맞아요. Now this is an event that I know 과장님 has brought last year.
3: 작년에도 했고
0: 네.
3: 작년에 됐나 하여튼
0: 근데 과장님 있을 때마다 이 이벤트 그냥 계속 소개했던 것 같아요.
3: 네네, 네,
0: right?
3: 네.
0: So, for those that might not be familiar with it though,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this year's One Month Festival.
3: 맞습니다. 이 매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건데. So today I'd like to introduce some of the performances.
0: 네.
3: I cannot introduce 30 concerts.
0: 그렇죠.
3: So, you can enjoy right away this week. So, I'm going to introduce two concerts. First one is piano concert.
0: 아.
3: Titled Piano Kaleidoscope.
0: Kaleidoscope.
3: Kaleidoscope.
0: Kaleidoscope. 그거잖아요. 이렇게 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3: yeah, yeah, yeah.
0: 모양이랑 색깔 바뀌는 거.
3: 저 포스터 나오네요. 아까 저기 나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3: 예, Piano Kaleidoscope. The concert will be held this Saturday at 6:30 p.m. at Piacere Studio in 동래구 명륜동.
0: 네.
3: You can enjoy a beautiful piano performance featuring a wide variety of music from familiar anime soundtracks.
0: 네.
3: Two pieces by Paganini.
0: Paganini.
3: And also music from Carmen.
0: Carmen. 어 그거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3: 예예. 예.
0: 혹시 부사분들 맞습니까? 네, 이 맞아. 칼맨 노래 그거 맞는 걸 기억하는데. 네, 오케이.
3: 어, yeah, this one was the first one.
0: 네.
3: And the second one is a guitar and flute concert.
0: Oh.
3: Titled The Songs We Loved Performed on Classical Guitar and Flute. 그러니까 클래식 기타와 플루트로 들어보는 우리가 사랑한 노래. This one will take place this Sunday at 4 p.m. at BFGE Music Hall in 금정구 부곡동. Near Busan neighbor PNU station.
0: Okay.
3: Yeah. 부산역, 부산대역 근처에 있는데요.
0: 네.
3: The program features beloved classical masterpieces and also popular songs and our songs performed on classical guitar and flute. Yeah, both concerts are 10,000 won and also you know, pre-reservation is also necessary.
0: Okay.
3: But as far as I know, there are still

0: as far as I know.
1: Plenty of seats. So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official website.
0: Thank you. So that's part of the Busan 1 month festival. A couple of music concerts taking place over the weekend. 네. 우리 부사분들이 맞대요. 우리 두두님이 카르멜 맞아요. 근데 알아듣기가 하고 하면서 하바네라 맞습니다. 맞아요. 그 제목이 하바네라 맞아요. 빰빰빰빰 빰빰빰빰
1: 행운행운 제이드님 자꾸 이렇게 좀 다른 댓글이 오네. 역시 다방면에 뛰어난 멋진 민수님.
0: 이거는 일단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맞는 말도 아니기도 하고. 자, we have time for one more.
1: Yeah, last one is about electric vehicle.
0: 아, 그렇죠.
1: Many of you have probably heard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subsidies when you purchase an electric vehicle. Mm-hmm. However, the thing is, due to the popularity of electric vehicles, 네. already subsidy was exhausted earlier than expected. 네. But the thing is, to address this one, Busan City has secured additional budget and plans to provide subsidies for 1,520 electric vehicles during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0: Nice.
1: 이제 1,520대를 추가로 우리가 확보를 했거든요, 예산을. 네. So by vehicle type, the allocation includes 1,300 electric passenger cars, 승용차 1,300대, and also 220 electric commercial vehicles. 이제 화물차나 뭐 이제 큰 차들 220대거든요. Applications for electric commercial vehicles will open today.
0: So they're already open.
1: Yeah, open today. Mm-hmm. And also the application for electric passenger cars will begin next Wednesday. Mm-hmm.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usan City official website.
0: Okay, so if maybe you've been thinking about upgrading or changing cars and 요즘 전기차도 잘 나가니까 네네. Busan City has your back. Definitely check that out. Nice, so 과장님, lots to do, lots to see here in Busan City. Thank you so much for the updates.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배우기 해야죠.
1: Say this, let's 네. learn English together. 아, 우리가 이게 좀 로맨스와 오늘 관련된 표현이 좀 궁금했어요.
0: 로맨스요?
1: 예, 로맨스. 아, 물론 저는 결혼했습니다. I'm like a married.
0: Yes, we know.
1: Don't get me wrong.
0: 네.
1: 제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많이 써요. 우리 연애표 이런 거 보면은 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 그 사람이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맴돌아.
0: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네. 네. 그런 표현들 뭐 여기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he keeps he라고 하면 그 맴도는 사람이 그 남자면 사람. 예를 들어 뭐 he keeps getting to me.
1: Getting to me.
0: He keeps getting to me. Keeps 아, 뭐가 getting 이 사람이 me. 살짝 나를 뭐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그런 yeah, 느낌. He keeps getting to
1: getting
0: me.
1: To
0: Or
1: me.
0: he's stuck in my head.
1: 아, he's stuck in my head.
0: He's stuck in my head.
1: 아, 머릿속에 딱 이렇게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이게 안 빠져나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네. 네. 누구한테 쓰게요?
1: 아니. 아, 우리 두둥님. When romance. Don't get me wrong.
0: 우리 두둥님, 우리 과장님도 로맨스 필요합니다.
1: 아, 아이고. My wife stuck in my head.
0: Nice.
1: 아, 보고 있어야 되는데.
0: 그거 바로 나왔어야 됐었는데. 아, 네, 일단 recovery 좋습니다.
1: 네네.
0: 자,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the updates. Have yourself a lovely rest of your evening.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아, tomorrow 아니죠? 다음 주죠.
1: Yeah.
0: 내일도 오세요, 혹시 뭐 할 거 없으면.
1: 아니 뭐.
0: 아, MC 준비해야 되죠.
1: 아, 예예, 예, MC 준비해야 돼.
0: 네,
1: 예, 예.
0: 우리 기둥, 부산시의 예. 기둥, 네, 우리 HK 과장님, 기둥입니다. MC 네, 잘 보시고요.
1: 예, 예.
0: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Bye bye.
0: Okay. 네. All right, folks. Time to slowly wrap up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Chuan Young will be in the house once again. In the meantime, enjoy the rest of your night. I don't know. This week has been a bit of a weird one because we were off Monday. And then we're off again on Friday, right? So I know for a lot of people, it's been a weird one because the weather is getting nice and cooler too. So 여러분, enjoy it while we're here. And 특히 enjoy this week, right? We still have a couple days to get through. But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Have a good one.

0: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2: Hey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3: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4: Huh?
2: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5: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6: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The time is now 8 o'clock.
7: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now underway, bringing films and filmmakers from around the city and around the world to the city. So for local creators, it offers fresh inspiration and valuable connections. And to keep that momentum going, filmmakers also need support to develop their next projects. And through Friday, Busan Worldwide explores the people, stories, and future of Busan cinema. Joining us today is Professor Chung Song-wook here in the studio from the Department of Film at Dongi University. This Saturday at Forum BIF, he'll discuss how filmmakers and city officials can work together to support regional cinema. And today, we're going to look at what local creators need and how Busan can grow as a city of film. 부산 월드와이드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부산국제영화제 특집으로 영화와 사람 그리고 영화도시 부산의 미래를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정성욱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와 함께하는데요. 다가오는 포럼 비프를 앞두고 지역 영화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영화도시 부산의 미래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명지에서 살고 있고요. 영화 촬영 감독이면서 현재는 동의대학교 영화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And as I mentioned,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pened yesterday. And as a filmmaker yourself, how does it feel welcoming the festival this year? 네, 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영화인으로서 올해 영화제를 맞는 이 마음은 어떤가요?
1: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벌써 31회째, 예, 31살이 되었습니다. 1996년에 제1회 영화제가 개막될 때 저는 영화를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부산에서 그런 국제영화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에 상당히 그 가슴이 많이 뛰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0: 네.
1: 평소 동경하던 그 영화, 그 다음에 감독님, 영화인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황홀했었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영화를 공부하던 저에게는 그래서 이 영화제가 일종의 영화의 전공서적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 영화제 이미 제가 보고 싶은 영화들을 좀 출연했는데 벌써 마음이 너무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이 한 도시의 영화제가 한 사람의 배움과 성장을 오랫동안 또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I love that about Biff. And he says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31st edition takes him back to 1996 when the first festival opened when he was studying film. And at the time, having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Busan felt like a dream. And seeing rare films and meeting directors and other industry figures, it made the festival feel like a living textbook. And even now, he still feels the same excitement about discovering films that are difficult to see elsewhere. Well,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also a space to discuss where cinema is heading. And this Saturday, as I mentioned, you're taking part as a panelist from the Forum BIF session. It's called New Governance for Regional Cinema. How can the frontline and administration move forward together? So could you give us a quick preview of the discussion and what you're preparing to share? 부산국제영화제에선 영화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토요일엔 포럼 비프의 지역 영화와 새로운 거버넌스, 현장과 행정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세션이 열리고 교수님도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어떤 논의를 나누는 자리인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미리 들어봐도 될까요?
1: 네. 그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를 향유하는 문화축제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이라는 도시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0: 중에서 가장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은 아무래도 제작비와 관련된 투자나 제작비 모금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자체의 공적 자금이나 영화 지원 정책 등이 지역 영화인들에게는 영화 제작의 마중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0: 현장에서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을 만드는 행정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포럼은 지역 영화의 두 중심 축에 해당하는 현장의 영화인과 정책 수립의 지자체인 행정 주체가 잘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델을 찾아오자는 의미로 기획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좋은 정책은 지원하는 사람의 관점보다 또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언어에서 시작되어야겠죠. So he shared, while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a cultural festival to celebrate cinema, Busan is also where the highest number of films are produced outside the greater Seoul area. Local productions naturally run into steep hurdles when it comes to securing investments and raising production budgets. That makes Busan and public funding from local government and support policies vital seed money for local filmmakers. Yet, he notes, it's also true that the voices of creators making films on the ground don't always reach the policymakers shaping those programs. Because of that, he shares that this forum was planned to build a fresh governance model where active filmmakers and local government administrators, the two main pillars of regional cinema, can communicate and work together. Well, there are so many topics to explore when talking about the future of cinema. So why is this question of how frontline filmmakers and city administration can work together so urgent right now? 영화의 미래를 이야기할 주제가 정말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장과 행정이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영화가 사실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부산은 지역 영화 제작과 관련한 영화 정책과 지원이 또 전국에서 사실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지역 영화 정책은 한국 영화의 물가 상승, 그다음에 제작비 상승의 여러 변화된 의제들을 잘 반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만 20여 년 넘게 영화 관련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영화제나 영화 관련 기관 그리고 대형 인프라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영화로 생계를 이어가려는 영화인들의 환경적인 측면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0: 20여 년 전에도 부산은 대학 4곳 또는 5곳에 영화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었고 현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TK, PK에서 유일무이한 지역입니다. 그런 것은. 예. 그래서 매년 뭐 그저께 서대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데 영화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합치면 사실 매년 한 400명 가까운 영화 전공 대학 졸업생들 또는 인재들이 배출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1: 네.
0: 예, 그러나 그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이죠. 예, 그래서 산업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영화 정책적 측면에서도 그들을 포용할 정책이 제대로 좀 마련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현장과 행정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가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의제는 우리한테 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he notes and points out that Busan produces the most films outside the capital area and boasts the nation's best developed regional film policies and support programs. Even so, he feels local policies haven't kept pace with shifts like the overall growth of Korean cinema, inflation, soaring production costs as well. Having worked in Busan's film scene for over two decades, he notes that while festivals, film institutions, and large-scale infrastructure have expanded in quantity and quality, very little has changed on the ground for filmmakers trying to make a living without leaving the city. Even 20 years ago, Busan stood out across the broader Yeongnam region as the only hub with film departments across four to five universities.

0: cities. And now we heard a couple of days ago, we do graduate about nearly 400, 500 film students every single year from Busan. Yet the brain drain to the capital area remains serious, as we know. The industry here hasn't fully taken root, and the current policy frames fall short of retaining that fresh talent. And to him, working hand in hand with administration didn't suddenly become crucial overnight. It has always been an agenda that demands constant, serious dialogue. Well, then, where do you see the biggest disconnect between the needs on the ground and the administrative support, and what needs to shift first to help close that gap? 영화 현장의 필요와 행정의 지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그 간격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달라져야 할까요?
1: 네, 그 영화를 만드는 현장은 정말 좀 빠르게 이렇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영화의 제작비의 상승, 그다음에 법 제도의 변화, 트렌드가 또 변화하는 것, 그다음에 한국 영화의 위상 등이 아주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현장의 변화는 이렇게 정말 빠르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이슈만 봐도 현장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지역 영화의 정책 개발과 수립은 그 속도에 좀 발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그래도 부산시의 영화 영상 관련 부서가 따로 분류돼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행정의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좀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간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민간과 행정이 함께 그 의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거버넌스의 작동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네. So he explains that the film industry changes rapidly as production costs, laws, trends, technology, and the standing of Korean cinema continue to evolve. AI alone shows how quickly working methods are changing. Regional policies, however, cannot always keep pace because administrative procedures take time. Although Busan has dedicated film and audiovisual departments, the most effective way to close this gap is to establish a public-private governance system that just genuinely works.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Professor Jung Sung-wook here in the studio from the Department of Film at Dongi University. Now, I love to look at broader trends in Busan's film industry. So over the past few years, what shifts have you seen in how films are made and how they reach audiences? 네, 이 부산의 영화 산업 흐름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부산에서 영화를 만드는 방식과 관객을 만나는 방식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네, 그 부산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의 편수는 매년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평균적으로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장편 영화가 연평균 한 15편 내외 만들어지는 것 같고, 단편 영화는 훨씬 수가 많습니다. 매년 70여 편에서 100여 편 정도 이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영화를 만드는 방식은 이제 늘 바뀌지만, 최근에는 이제 영화보다도 OTT 콘텐츠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관객을 만나는 방식도, 그러니까 상영의 방식이라든지 배급의 방식도 OTT로 인해서 좀 많은 변화가 생긴 상황이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에는 이제 카페나 작은 도서관을 좀 이렇게 영화관도 개조를 해서,
0: 네,
1: 이게 보고 싶은 영화를 관객들이 직접 리퀘스트하거나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상영하고 토론하는 커뮤니티 시네마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상당히 대안적인 측면으로 좋은 상영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관객이 작품을 선택하고 또 대화까지 만드는 순간에 이 영화 감상은 하나의 지역 문화 활동으로 또 이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So he says film productions in Busan is gradually increasing with about 15 feature-length works, including documentaries, and more than 70 to 100 short films made each year. At the same time, OTT content is becoming more prominent, as we know, changing both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munity cinemas are also growing in popularity, with audiences selecting films and organizing screenings. Discussions at neighborhood cafes and small libraries can be seen as well around the city. And Busan is widely recognized as a top filming location. For the city to grow into a production hub where everything from planning, shooting to post-production, like editing, happens right here, what else does it need to put in place? 이 부산은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기획과 제작, 편집 같은 후반 작업까지 부산에서 이어지는 제작 도시로 성장하려면 어떤 부분을 더 갖춰야 할까요?
1: 네,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여러 시설 및 인프라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 부산이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다만 이제 완벽한 제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제작되고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이 좀 정착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화에 대한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주목받는 투자의 새로운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정책적으로 영화 투자금의 조세 혜택이나 면세 혜택을 주는 소피카라는 프랑스의 제도가 좀 주목받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프랑스의 제도가 부산에서 먼저 좀 선시행된다면 한국의 많은 중저예산 영화나 독립영화들의 좀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예, 건물과 장비가 도시의 외형을 만든다면 또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는 영화 도시의 또 내실을 결정하겠죠. So he believes Busan really already has the necessary filmmaking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And what it still needs is a sustainable cycle in which films are financed, produced, and distributed locally. And that requires far more active investment. He suggests piloting a system similar to France's SOFICA program, which offers tax incentives for film investment and could support Korea's independent and low to mid-budget productions. Then could you tell us about the struggles filmmakers feel on the ground as well as the strengths Busan already has? 그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그리고 또 부산이 이미 가진 강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어려움은 뭐 늘 네. 가장 어려운 건 뭐 제작비 문제가 네. 제일 크겠죠. 그리고 그래서 촬영 현장은 늘 좀 모자라고 힘들고 늘 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그러나 이제 부산의 영화인들은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많은 우수한 장편 극영화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요. 특히 부산의 다큐멘터리는 이 한국 다큐멘터리 지형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부산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들은 해외 많은 영화제들에서 초청이 되고 수상하면서 예, 부산만의 독특한 다큐멘터리 지형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0: 그렇군요. So he says filmmaking in Busan remains difficult and often under-resourced. And even so, local creators have produced many outstanding feature films, while Busan documentaries have made a particularly strong impact. And their invitation and awards at international festivals have really established a documentary scene with a distinctly identity of its own as well. And for filmmakers to build a sustainable living making movies here in Busan, what kind of practical support is most needed? 그렇다면 영화인들이 부산에서 영화를 만들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까요?
1: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그 지원 제도나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0: 네.
1: 그래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만들어지는 영화가 많아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도 이제 부산시는 영화의 기획 개발 단계에 많은 지원금을 좀 편성을 해놓긴 했어요. 근데 기획 단계에 있는 부산의 영화 영상 제작사들이 더 많은 이 기획 개발, 그러니까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를 쓸지, 어떤 영화를 만들지에 대한 기획 개발 단계가 필요한데 그 기획 개발 단계에서도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기획개발 지원금을 좀 확보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에 유치된 영화 촬영팀의 인력들을 좀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은 뭐 그 기관, 영화 기관이나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에이전시 성격을 띈 그런 에이전시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says the first priority is increasing the number of films made in Busan. Local production companies need greater access to development funding, even though the city already provides considerable support. Busan also needs an agency that can connect the local professionals and crews with outside productions filming in the city.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Jung Sung-wook, professor from the Department of Film at Dongi University. Now, making a good film is vital, but getting it in front of audiences matter just as much. So for Busan films to reach more viewers beyond festival screenings, whether in theaters or on streaming platforms, what pathways do you think we need to widen?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만큼 관객을 만나는 일도 중요할 텐데요. 부산의 영화가 영화 상영 이후에도 극장이나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서 더 많은 관객을 만나려면 어떤 길을 넓혀야 할까요?
1: 네, 뭐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만들어진 영화가 극장을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0: 네.
1: 결국 이제 배급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배급하는 데에도 사실상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극장 배급망에 부산의 작은 영화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OTT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긴 한데 OTT와 연결되는 배급망도 기존 시스템의 영화가 소개되는 것이 중요한데 쉽지는 또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울경이 같이 이렇게 그 메가시티 형태로서 부울경 전체가 독립영화 상영관이나 예술영화 전용관을 전체를 늘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시네마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배급 또는 이제 그 공동체 상영 이런 것들을 늘려서 우리가 좀 독자적인 배급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도 뭐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특히 작은 영화에는 더 많은 관객만큼이나 또 오랫동안 관객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o he points out that distribution is expensive, making it difficult for smaller Busan films to enter established theatrical or streaming networks. One possible alternative is to create an independent regional distribution system by expanding independence and also art house cinemas across Busan, Ulsan, and Gyeongnam region, while increasing community screenings through local cinema groups as well. Now, I do want to go back to the forum. What kind of tangible shifts underground do you hope will come out of this forum? 이번 토요일 포럼의 논의가 앞으로 부산의 영화 현장에 어떤 변화로 이어져야 할까요?
1: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어떤 영화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화인들이 정말 가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책을 위반하는 행정가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전제 아래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또 배분이 되면 보다 실질적으로 산업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정책을 함께 수립하거나 위반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는 데에 이 거버넌스가 작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바뀐 조례에 따라서 부산 영화 영상 정책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예, 저도 이 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위원회가 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0: 네.
1: 그리고 위원회 자격 같은 것들도 현장 영화인들이 들어가기에 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로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뀐 부산 시정이 이런 부분들부터 획기적으로 좀 바꿔서 현장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So he believes administrators must first understand the practical difficulties filmmakers face before developing policies and allocating budgets as well. Effective governance should allow officials and creators to design policies together and revise them when necessary. Busan already has the Busan Film and Audiovisual Policy Committee, but based on his own experience as a member, it has not operated effectively. Its eligibility rules also make it difficult for working filmmakers to participate, and he hopes the new city administration will reform the structure and create a meaningful channel for voices from the fiel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벌써 방송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뭐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제가 좀 너무 좀 시니컬하게 말씀드린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뭐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부산의 영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됐다는 게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앞으로 열심히 저도 그렇고 후배들과 함께 열심히 영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교수님 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네. 현실을 정확히 짚는 또 목소리가 있어야 또 부산 영화의 다음 장면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So he wonders with a laugh if he sounded a bit too cynical today, but shares that having the chance to talk about Busan cinema with listeners has been a true honor and meaningful time. And he promises to keep working hard making films alongside his younger colleagues and students. Closing with a warm thank you to everyone tuning in today. And before I let you go, I want to real quick ask you today's question of the day.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영화 속에서 발견한 부산,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나요?
1: 네, 부산은 영화를 찍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도시도 있고
0: 그럼요.
1: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촬영한 이웃사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아파트라는 주 무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곳이 우리 만덕에 있는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아. 그 아파트가 이제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거기서 저희 스태프들이 한 2주 정도 촬영을 진행했었는데 찍으면서 또 어떤 동은 막 철거가 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제 그곳 근처를 이렇게 지나갈 때가 되면 아 그래도 내가 촬영한 영화에 그곳은 아직 남아있다.
0: 그럼요.
1: 그래서 영화라는 매체가 어떤 기록의 매체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동네나 옛날의 장소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제 후대에 남겨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늘 좀 기억이 납니다.
0: 아, 그렇군요. So he remembers the apartment complex featured in 이웃사람 where he filmed and the crew filmed for 2 weeks at an old public housing complex in Mandok while some buildings were already being demolished. So he was reminded that film can also serve as a historical record by preserving vanished neighborhoods and the people who once lived there as well.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Professor Jung Sung-wook from Film Studies at Dongi Universit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정성욱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Al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Halston Dare with Something Special.

0: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의 봉소연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s. 봉소연 connected. Here's our first story. The U.S. midterm elections are now less than a month away. So what should we be watching most closely?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1: 네, 이번 중간선거는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3일에 치러집니다.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의회 권력이 바뀔지 여부인데요. 특히 하원은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금보다 불과 3석만 더 확보하면 다수당을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오하이오와 메인, 텍사스 등 주요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남은 임기 2년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0: I see. So the elections will take place on November 3rd, local time. The central question is whether control of Congress will change hands. The race for the House is particularly close, with Democrats needing a net gain of just 3 seats to reclaim the majority. Key Senate races are also unfolding in states including Ohio, Maine, and Texas. President Trump has begun campaigning across the country in an effort to rally Republican voters. The results will serve as a major test of his second administration and could shape what he is able to accomplish during his remaining 2 years in office. Then what is likely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voters between now and election day? 그렇다면 선거일까지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무엇일까요?
1: 네, 역시 경제와 생활비 문제입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문제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었습니다.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기름값이나 식료품 가격 부담도 이어지면서 경제에 대한 체감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경제 성과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 오하이오주 유세에서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미국 내 투자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은 기간 동안 누가 미국인들의 지갑 사정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유권자들에겐 장바구니와 또 주유소에서 직접 느끼는 부담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군요.
2: So the economy and the cost of living are expected to remain the decisive issues. Recent surveys show that voters are most concerned about inflation and pressure on household budgets. With the labor market showing and the cost of fuel and groceries remaining high, many Americans still feel uneasy about the economy. President Trump has been emphasizing his economic record and at a recent rally in Ohio said foreign companies that do not build factories in the United States could face tariffs of up to 300%. In the final weeks of the campaign, the key question will be which party voters trust to improve their financial situation. With that, let's turn to our second story. The U.S. government says it has revoked more than 250,000 visas since President Trump returned to office. So what were the main reasons?
0: 두 번째 소식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취소한 비자가 25만 건에 넘어섰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비자가 취소가 된 거죠?
1: 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취소한 비자가 25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범죄와 비자 체류 조건 위반 등이 꼽혔는데요. 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나 이민제도 악용, 국가안보 위협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300건은 이른바 원정 출산과 관련된 비자였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비자를 발급을 받더라도 이후에 조건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I see. So the U.S. Department of State announced that visas revoked since President Trump took office exceeded 250,000 cases. Cited as major reasons were crimes and violations of visa stay conditions, fraud targeting Americans, abuse of immigration system, and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were also included. In particular, among these, 2,300 cases were visas related to so-called birth tourism. The Department of State has recently been significantly strengthening screening for visa holders, emphasizing the position that even if a

0: visa is issued, it can be revoked if conditions are violated afterwards. Well, then, could these tighter reviews also affect South Koreans planning to visit, study, or work in the U.S.?
1: 미국을 방문하거나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2: 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비자를 발급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학생 비자, 취업 비자 등에 대해 온라인 활동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달부터는 외국 언론인과 일부 전문직 신청자까지 심사 대상을 확대해서 SNS 계정을 공개 상태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역시 비자 종료에 맞는 방문 목적과 또 체류 조건을 지키는 게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개인의 디지털 기록도 사실상 출입국 관리의 일부가 되고 있군요.
0: So the key point is that U.S. authorities are continuing to review visa holders even after their visas have been issued. The State of Department already examines online activity for several student and employment-related visa categories. And beginning this month, it has expanded those reviews to foreign media representatives and certain professional applicants who are instructed to make their social media profiles public. South Korean applicants should therefore make sure that their stated purpose of travel and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remain consistent with the conditions of their visa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San Diego. 네, 오늘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s. 봉소연 based in San Diego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And we have Kevin Nim saying it's always nice to hear, right, from the reporters. And I always appreciate them indee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Final song for today is by Benson Boone with In the Stars. I'll see you tomorrow. Bye-bye. Like you were famous.

0: 부산을 떠나면 후회할 게 뻔해서 부산 소방공무원 시험을 쳐서 부산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정기 수상부조 대원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먼저 출근해서 전날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며 근무교대를 하고 장비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간에 맞춰서 제트 스키를 타며 경계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 응급처치를 하며 구급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부산하면 바다, 바다하면 수상구조대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수상구조대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0: 수상구조대원은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살피고 위험지역을 통제하는 등 예방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수상구조대원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순환사고, 출동 등을 가는 경우가 적은데 수상구조대원 근무를 하게 되면 많은 순환사고의 대응과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수상구조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올해 처음 수상구조대에 파견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일할 때와 해수욕장에서 근무할 때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은 보통 사고가 난 후에 출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이 주 업무이지만 해수욕장 업무는 그 전에 예방하고 통제하는 등의 그런 경계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수욕객들이 1차 부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통제하는 것이고 송정 해수욕장은 서핑객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핑객들과 해수욕객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계도 또한 주로 하고 있습니다.
1: 실제로 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0: 다행히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큰 사고가 없었는데 제가 경계 근무를 하면서 큰 사고 없이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바다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0: 제가 해수욕장 근무하기 전에는 바다가 그냥 자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해수욕장 와서 근무해보니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근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본인이 부산에 남아 일하는 이유를 딱 하나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0: 부산의 자연환경 등도 많고 뭐 교통이나 그런 도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아서 계속 부산에 일하고 있습니다.
1: 수상구조대원으로 부산의 바다에서 직접 일해보시니까 뭔가 부산의 바다만이 가진 특별한 점이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0: 부산의 바다와 다른 지역과의 바다의 다른 점은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좀 힘들고 자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부산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가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특색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의 경험을 돌아보셨을 때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부산의 다른 청년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것만큼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 저는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뭔지 그런 점을 한 번쯤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앞으로 수상구조대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0: 먼저 어떤 순환사고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수상구조대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구조 외에도 구급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잘하는 만능 수상구조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1: 이정기 수상구조대원께 부산이라?
0: 저에게 부산은 기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서 쭉 살아와서 많은 추억을 쌓았고 앞으로도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All right, so that was our interviewee today, Lee Jung-gi Nim. And Lee Jung-gi was actually born and raised in Busan and currently works as a water rescue officer with the Songjeong 119 Water Rescue Team. So they help keep residents and visitors safe along the coast. And this was actually his first year working with the water rescue team. And he has come to realize that the job is not only about responding to emergencies, but it's also about preventing accidents through patrols and safety guidance and constant monitoring. So we definitely need people like that out there. For him, one of the most rewarding moments is simply finishing the day without any major incidents. And working directly alongside Busan's coastline has also changed the way he sees the sea. He now views it as not just part of the natural environment, but as a meaningful place where people can step away

0: Such a sweet song, but could you briefly tell us what the song is about? 역시나 너무 감미로운 노래인데 크런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곡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이 노래는 뭔가 헤어진 인연을 떠올리는 듯한 또 그 미련 가득한 내용의 네, 좀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0: So although it sounds sweet, it's actually about a breakup. The person who's going through a breakup, thinking about their past romantic partner. So it's a pretty sad song, in fact. And speaking of which, like when you listen to the lyrics, you describing going through a breakup in such a detail makes me almost think, is he reading into my diary, really? It's that detailed. So I wonder, have you gone through a lot of breakups then?
2: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별 노래다 보니까 노래 가사를 보면 내 일기장을 훔쳐봤나 싶을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게 이 이별 감정을 묘사를 하고 계신데 이별 경험이 많으신 건가요?
1: 이별 경험이 많지는 않고 네. 한 번 한 번 있을 때마다 좀 네, 아프게 느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이별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듣기도 하고. So it's not just that went through a lot of breakups himself, but if he does go through a breakup, it hits him really hard and he has of course a difficult time going through it, but he also heard other people's breakup stories too to get inspiration for these sort of songs too. Well, do your friends ever come to you for dating advice then?
2: 주변 지인들에게 연애 코칭을 해 주기도 하시나요, 그럼?
1: 듣는 건 잘해가지고 잘 들어주는 정도는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조언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2: 근데 사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네, 상대한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죠?
0: 네. Alright, well he doesn't necessarily give too much advice on like relationships, whatnot, but he is a good listener. So he does have friends around him coming up to him talking about their relationship. And I guess just listening to what they're going through itself can be of big help and support at times. Alright, well we have un_1717 asking, when do you usually get the most inspiration for your song?
2: 우리 은 언더바 1717님께서 언제 가장 노래 영감이 많이 떠오르세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1: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0: 네네. So you thought about it recently?
1: 제가 자다가
0: 네.
1: 그러니까 잠결에 멜로디를 떠오르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0: 우와, 너무 천재적인데요, 약간?
1: 그런 건 아니지만
0: 네네.
1: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깨서 음성 메모로 녹음해 둔 게 곡이 된 게 꽤 많아요.
0: This is really interesting, Cruncher. So often he has like these melodies, inspiration coming up to him while he's sleeping. So he wakes up in the middle of his sleep and writes them down or records them on his phone, just like that. Sounds like a genius to me, really.
2: 아, 그렇군요. 너무 신기하다. 근데 네.
1: 그래서 되게 깨기 힘들잖아요.
2: 그쵸.
1: 자다가
2: 귀찮기도 하고.
1: 네, 그래도 저는 이제 꼭 일어나서 혼자 이렇게 녹음하고 자고 하는 좀 버릇이 생겼어요.
2: 또 이렇게 기록을 안 하면 나중에 또 네. 잊게 되잖아요.
1: 무조건 뭔가. 까먹어가지고.
2: 그죠. 네.
0: So although he's, you know, in the middle of his sleep, he might feel lazy to wake up and record the melody that he has thought of, right? He always, nevertheless, wakes up and records them because if you don't, you forget them and they disappear from you right away. Wow, okay, so that's how he gets his inspirations most often. But what do you do when inspiration just isn't coming then? Is there anything you do to get yourself, I guess, that creative side of you running?
2: 영감이 그러면 안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하세요? 뭐 특별히 하시는 행동이 있을까요?
1: 행동이랄 건 없고 사실 이제 저는 좀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뭔가 성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0: 네.
1: 일단 의자에 그냥 오래 붙이고 앉아 있는 편이에요.
2: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1: 기타 계속 치면서
2: 기타를 치면서 네. 오케이.

0: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Well, I think I really got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Just through this song, because he did explain before singing this for us that it resembles himself, his personality, how he likes peace, he doesn't like conflict. 이 노래를 통해서 그냥님을 살짝 엿본 느낌?
1: 네, 뭔가 이 노래를 들은 주변 친구들도 네. 약간 그냥 너 같다 노래가
0: 그쵸?
1: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0: 가사도 너무 좋고요. 우리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해요. 네. 각자의 뭐 아픔이 있을 테니까 요 구간이 전 되게 좋았는데 네. 우리 크런처들도 뜨거운 반응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네네. So our crunchers are sending in lots of comments as well. Let me read a few. Albakawa is saying his voice has such a gentle warmth to it.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Maroon underscore 081 is saying I needed exactly this sound today. 내가 오늘 꼭 필요했던 그런 소리다 라고 해주셨어요. Jenny V1 is also saying I'm already falling in love with this. 사랑에 빠지고 있다 이 노래랑 이라고 하셨고 and Mojiana again is saying his songs are like his personality too, right? So much peace and calmness. 그의 노래도 성격이랑 참 비슷하다. 평화롭고 아주 차분하다 라고 얘기해주셨어요. Crash Override 332 is saying, actually left an emoji. It's a emoji that's enjoying the song. 네, 음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그 이모티콘을 남겨주셨네요. All right, let's continue to listen to many other songs of his. Next,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that gently wraps around you after a long, tiring day. It's in fact, Listen and Sleep. 자, 이번에는 하루의 네. 고단함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곡, 우리 듣고 자요. Listen and Sleep 한번 들어볼게요. 잘 자.

0: It's only the morning, but I want to just sleep listening to this song. 아직 우리 여기 오전 시간인데 네. 이 노래 들으면서 그냥 자고 싶네요. So for your fans, this song is probably the first lullaby or the perfect lullaby. But when you can't sleep at night, what kind of music do you usually listen to? 우리 팬들에게는 이 노래가 최고의 자장가인데 정작 그냥님 본인이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뒤척일 때는 보통 어떤 음악을 찾아 들으세요?
1: 저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잠드는 편은 사실 아니긴 한데요.
0: 아, so he's not really the type to listen to music and go to sleep.
1: 근데 제가 노래를 듣다가 잠들어 본 적이 네.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 네. 노래 그 이제 앨범 모니터 하면서 제 노래를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잠든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0: So he thought about when like he fell asleep while listening to music, but it was often when he was monitoring himself that he fell asleep. You know, his songs from his albums that he would fall asleep. Well, I wonder if you don't listen to your songs. I mean, you don't listen to songs when you fall asleep. But why did you, I guess, come up with the song that with this very song then? 그럼 본인은 정작 음악 들으면서 잠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잘 때 음악 듣는 네. 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곡은 듣고 자요는 왜 어떻게 내시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1: 뭔가 노래를 들으면서 잠들진 않지만 네네. 저는 이제 잠 잘 자라고 얘기해 주는 그 말이 네. 되게 엄청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뭔가 잠에 대한 그리고 좋은 잠을 뭔가 바라는 그런 노래를 써보고 싶었어요.
0: Okay, so just thinks telling people or someone you love, oh, sleep well, good night, is a very big expression of love. So he wanted to write something about that, which is why he wrote this very song, Listen and Sleep, or 듣고 자요. And I guess that is why it became a perfect lullaby for many of his fans, right? All right, moving on then. I think one reason your songs feel so comforting is also because of your beautiful voice. So when you're recording, are you the type to do a few relaxed takes and call it a day? Or do you keep going until you're really satisfied with the recording? 그냥님의 노래가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물론 가사도 있고 멜로디도 있겠지만 편안하게 들리는 목소리 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리허설 듣고도 아, 너무 감미롭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혹시 녹음할 때 편안하게 몇 번 부르고 끝내는 편이신지 아니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트라이 하시는 편이신지
1: 저는 약간 강박처럼 네. 마음에 들 때까지 이제 트라이 하는 편이라서 네. 녹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0: So he tends to be a little obsessive with his recordings. He does it until he's really satisfied. So recordings always take a long time for him because he has to do it until it's perfect, really.

0: I think I can really feel that uniqueness through all of his songs. If you listen to his songs, you can instantly know that it's just songs because it's really subtle, it's very comforting, and it's really warm too.
1: 근양님의 노래를 들으면 이건 그냥 근양님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네. 그 은은함, 편안함, 따뜻함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네.
0: 네. And we have our cruncher sending in comments once again. 또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ok Odd is saying, okay, I love this.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Guitar and Coffee is saying, that guitar sounds so good. Yeah, the guitar play was really good as well. And Munt E is saying, I could listen to this on repeat all afternoon.
1: 오후 내내 계속 무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0: Bunny7354 is saying, there's such a beautiful kindness in this song.
1: 너무 아름다운 친절함. 묻어있다 이 노래라고도 얘기해 주셨어요.
0: 네. I agree with all of that. 다 너무 동의하네요, 저도.
2: 너무 감사합니다.
0: All right, so he's saying thank you, but we will continue with our conversation and listen to more of his songs then. So we just heard If It's Love live, but I wonder, what made you choose it as your lead single of this new album then?
1: 앞서 이제 라이브로 지금 들려주신 네. 이 사랑은 꼭 If It's Love를 새 앨범 타이틀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2: 사실 저는 이런 발라드스러운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저의 이런 발라드 노래하는 것들을 기다려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타이틀곡으로 좀 내세우고 싶었고.
0: So he personally really likes these ballad songs, and he thought that many of his fans were looking forward to his new ballad songs through this album, which is why he wanted to pick it as the lead single of his new album.
2: 그리고 이번 미니 앨범에 이제 가장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게 진솔함인데, 어떤 그 진솔함을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말보다는 전해지는 어떤 마음 네. 이런 것들과 또 가장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네, 타이틀곡으로 골랐습니다.
1: 역시 철학가 뮤지션 맞는 것 같아요.
0: Alright, so I think he definitely is a philosopher musician. Anyhow, he said he wanted to express honesty, the theme of honesty, through his new mini album. And like this song, he said he wanted to express how love is not just expressed through words, but through that heart, right? And he thought that very well expresses the honesty he wanted to deliver through the album. Okay, we have Pyeol O2 Han asking, what's the one lyric from this song, If It's Love, you cherish or thought about the most?
1: 우리 별공이 한님께서 사랑은 꼭에서 가장 아끼거나 고민 많았던 가사 한 줄을 꼽는다면?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2: 고민이 많았던 가사가 떠오르는데
1: 네.
2: 이제 후렴구 첫 문장이 사랑한다는 흔한 말보다 사랑을 담아 바라와 주어요 이런 가사거든요.
1: 네네.
2: 근데 뭔가 더 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다른 가사가 없을까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딱 그거네요. 말보다는 마음을 담은 곡의 핵심 가사인
2: 맞아요.
1: 것 같은데
0: So he picked this one line. So he said, instead of saying love through like common words, just look at me with some warm loving gaze. Is what he said. And that is one of the lyrics of the song that he just sang, and he thought a lot about how better to express it, but he couldn't really think of any other alternative, but he would pick that as the verse that he thought cherishes and thought a lot about in more depth. All right, well, you've been singing about love since the early days of your career. Has your idea of love changed at all over the years then?
1: 근양님이 데뷔 초반에 얘기했던 사랑과 지금 얘기하는 사랑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그 사랑에 대한?
2: 뭔가 데뷔 초 때는 이제 제가 20살 이제 20대 초반 때였어서 그런지 좀 달달하고 어떤 사랑에 좀 긍정적인 면만 약간 노래로 많이 풀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더 진지한 부분들도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So when he just debuted in his early days, in his early 20s, he did sing about love, but he focused more on like the sweet, loving, the beautiful sides of love and romantic relationships. But now that he's a little older, he's looking at the deeper, more profound side of love and relationships as well. All right. Well, since it's a song about love, now, this question caught my eye as well. Yun Young asks, what's your ideal type? 아무래도 사랑에 관한 노래다 보니까 이 질문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1: 네.
0: 여쭤볼게요. 윤 형님께서 이상형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1: 아,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저를 만나봐서 아시겠지만 네네. 제가 이렇게 감정의 폭이 이렇게 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좀
0: 잔잔하시고
1: 네, 잔잔하게 흘러가는 네, 네. 편인데요.
0: 네.
1: 그래서 저를 좀 되게 잘 웃겨주시는 분이 항상 네, 이상형이었던 것 같아요.
0: Oh, wow. So if you know him and if you are looking at him, listening to him talk, crunchers, you can feel that he's a very calm sort of person, right? His emotions don't move or like go up and down like a roller coaster. He's usually very calm. So he always found people who make him laugh attractive. So his ideal type would be funny people. Then I guess.
1: 네.
0: 네. 아, 네. 웃겨줄 수 있는 사람들.
1: 네.
0: 네, 좋습니다. All right. Well, creating and releasing an album or even a single song can be quite exhausting though. Although you enjoy it and you do it as a job, despite all that, what are the moments that make you think, I'm so glad I chose this career path to make music? 이렇게 앨범 한 장 그리고 또 곡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이 창작의 고통이 정말 클 것 같거든요. 지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 노래하길 참 잘했다라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순간은 언젠가요?
1: 공연할 때 이게 되게 피부로 와닿는 것 같은데
0: 네네.
1: 공연할 때 객석에 계신 분들의 눈빛 네.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마주할 때
0: 네.
1: 뭔가 엄청 맑으시거든요. 그런 눈빛을 보면 제가 진짜 가수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0: So he feels it the most when he's on stage performing. If he looks at his fans, his audiences, their eyes just seem very pure and very innocent when they're looking at him, listening to his music. And that's when he's able to really feel for himself, you know, to his skin, that he is being loved as a musician. And that's when he thinks, you know what? I made a great choice in making music and becoming a musician. All right, well, we have another question from Eunyoung 4725 saying, I love all the new songs. When can we expect your next concert? 다음으로 은영 4725님께서 이번 노래들 다 너무 좋은데 다음 공연은 언제쯤일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1: 예정되어 있는 건 사실 없는데
0: 네.
1: 그래도 네. 이제 머지않아 뭐 최대한 빠르게 한번 연말이나 연초에 네, 공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0: So he doesn't have a set date yet for his next concert with his newly released songs, but he is thinking of holding one perhaps at the end of this year or early next year is what he said. So do look forward to that. And one last question for you. It's already the last question, but 10 years, 20 years from now, what kind of artist do you hope to be remembered as?
2: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1: 네.
2: 아쉽게도.
1: 벌써.
2: 그러니까요.
1: 네.
2: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 어떤 가수로서 사람들 곁에 남아있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1: 뭔가 이게 가수가 생각해봤을 때 좀
0: 네.
1: 잊혀지지 않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냥 언제든 좀 힘들 때라든지
0: 네.
1: 내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떠오를 수 있는
0: 네.
1: 아, 이 사람 노래 들어야겠다
0: 네.
1: 라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0: So just wants to become a musician who is not forgotten by the audiences and people will think, you know what? I just wants to listen to just song. 아, 그냥 노래 듣고 싶다. 이런 날들이
1: 네.
0: 많은 그런 뮤지션이 됐으면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So that is the type of musician that he wants to become. Well, I don't want to let him go, but it's already time to wrap up. 이제 아쉽게도 정말 마칠 시간인데요.
1: 네.
0: 오늘

0: 컬처 크런치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How was it with us?
1: 이렇게 또 이런 시간에 네. 뭔가 라이브 할 일이 흔치 않지만
0: 그죠.
1: 그래도 이렇게 노래 직접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네. 즐거웠고
0: 네.
1: 또 오늘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네, 너무 즐겁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이른 시간에도 두 곡이나 이렇게 감미롭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right, so he enjoyed it a lot. He doesn't usually sing live this early. It's just before 12 p.m. here in Korea. But he did enjoy it a lot and he felt really comfortable to be here on our show. We'll have to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Do enjoy one more of his song. This is 축가 wedding song featuring 원필 of Day 6 by Just 그냥.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1: 네.
0: 네. Keep crunching.

0: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bangso.
1: Today's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4: 아, 아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 알바생은 오늘이 첫날인데 첫날부터 이렇게 늦네.
5: I'm so sorry. I'm late.
4: 아니 대니얼 학생, 알바 첫날부터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5: I'm so sorry. My dad left for work early and my mom she was sick today and couldn't get up. So she didn't wake me up.
4: 아니, 그러면 알람을 맞추고 잤어.
5: Oh, I'm so sorry. My alarm, it didn't go off. Maybe it was becaus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studying and my phone battery died.
4: 아니, 그러면 공부를 조금만 하고 잤어야지. 그래야 일찍 일어나.
5: Oh, I'm so sorry. I need to study hard and get good grades on this exam so I can get a scholarship. And that way, I can ease a financial burden on my parents.
4: 아이고, 아니, 그러면 평소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으면 밤을 안 새도 돼.
5: Oh, I'm so sorry. Normally, I don't get even enough sleep because I have to take care of my seven younger siblings. And that's why the only time I have to study is at night.
4: 아니, 동생이 7명. 그럼 오늘은 일하지 말고 내가 카운터 볼 테니까 저기 의자 가서 앉아가 눈 좀 붙여요.
5: Oh, I'm sorry and thank you.
4: 네, 어서 오세요. 올스타 편의점입니다.
6: 아, 안녕하세요. 우리 다니엘이 여기서 알바. 야, 다니엘, 너 이리 와봐. 외동이라고 오냐 오냐 해줬더니 너 어제도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너 녀석 이리 와!
5: Mom! I'm sorry! I'm sorry!
3: 오늘 배워볼 표현 알람이 안 울렸어 영어로 뭐라고 해?
7: My alarm didn't go off.
3: My alarm didn't go off.
7: Go off는 꺼지다가 아니라 알람이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다는 의미입니다. 알람 자체가 안 울렸다고 할 때는 My alarm didn't go off. 알람은 울렸는데 내가 못 들었다고 할 때는 I didn't hear my alarm 이라고 하면 됩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알람이 안 울렸어. My alarm didn't go off.
7: My alarm didn't go off.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7: See you tomorrow.
6: 대견 이리 와!
8: Your best choice. BFM, Busan Yeongha Bangsong.

0: seeing things that you don't.
1: Exactly.
0: Same thing is happens to me a little bit, like when I memorize lyrics.
1: 가사 외우기.
0: So for what I have to do is I can look at a song and listen to it.
1: Yeah.
0: But it doesn't work. I can try it and it won't work. I can have the lyrics in front of me and it won't
1: like
0: work.
1: Like on teleprompter even, right?
0: It doesn't work. I have to record it once. I have to record it and hear it in my voice and then I can memorize then.
1: Yeah.
0: It brings a different level to the memorization of the lyrics.
1: 그거 뭐지? I don't know what it is in Korean, but they call that also like muscle memory, right?
0: Muscle memory. I call it sort of like 정부치기.
1: 왜냐면 이거 항상 계속 부르면 뇌보다 이 근육이 그걸 기억해요.
0: Yeah. So like there's other like songs that I have to learn for like not my songs.
1: Yeah.
0: I would have to sing it in my version once. And then I would be able to learn it.
1: 이런 weird. 것도 그런 노하우도 있죠. Yeah. I mean per person it's different, right?
0: Yeah.
1: What other universities and recommendations do they have?
0: Yeah, they said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says you have to drink a lot of water.
1: 아.
0: 물 자주 마셔야 된대요.
1: 네.
0: University of Connecticut says learning your way around instead of always relying on GPS is also another thing.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GPS를 자주 그 내비게이션 많이 쓰잖아요.
1: If you depend on that too much.
0: 저도 그래서 일부러 어느 정도까지 올 때 꺼요.
1: 아, okay.
0: I turn it off.
1: Yeah.
0: Oh, why did you turn it off? Because I know how to get there now.
1: Yeah, 멋지다.
0: Yeah, so certain places, I try different roads too.
1: 나는 내비 안 보는 남자다. 와, 진짜 멋진데.
0: Sometimes I turn it off on purpose.
1: 네.
0: So you have to be around, right? But a lot of people, it's all 100% navi.
1: 그쵸.
0: Yeah.
1: 아, 진짜 있으면 너무 편한데 너무 rely on 하니까, 너무 depend on 하니까, 너무 여기에 이거를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 마인드가 있어서 그쵸.
0: Yeah, and another thing is also explaining what you learned to someone else.
1: 이거 진짜 큰 도움 된다고 합니다.
0: Yeah.
1: 네.
0: 제가 배웠던 거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1: 것이 yeah. because 소화 이게 몇 번 되는 거잖아요. That information, yeah. right? Because you're saying it out loud, and when you say it out loud, you hear yourself, and you're also processing what you're saying. Yeah. 그쵸.
0: You're teaching someone, so that means you have to have that process right.
1: 네.
0: Yeah, because exactly. that means you have to learn it. If you can't say it, that means you haven't learned it.
1: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뇌 작동에 큰 도움도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the University of New York, not New York, the University of York, they suggest learning another language. 외국어 하나 더 배우기가 큰 도움 된다고 합니다. 뇌 작동에, like the functions of your brain. 와, 이거는
0: 아직도 네. 멀었는데 그런 건
1: 그렇죠. 근데 혹시 우리 부스터분은 언어 하나 배우기?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을까?
0: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1: 그리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0: 멀지 않습니다.
1: 곳이 바로 여기 앞에
0: 그리고
1: 있습니다.
0: 역시 배울 거면 재밌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1: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재밌어야지 네. 배우죠.
0: 그렇죠. 6시부터.
1: 네. 6시 8분부터.
0: 네.
1: 7시 56분?
0: 예.
1: 55분?
0: 수요일마다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시면 노래도 배울 수도 있고요.
1: 맞습니다. So I feel like here at All Star English, we could help our listeners, you know, with their brain health.
0: 원하신다면,
1: keeping up with their brain health, right?
0: 돈도 안 들어가 얼마 좋아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brain, 뇌잖아요. 그러면 뇌가 들어가는 구어체 영어 표현도 몇 개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머리 완전 방전됐어. My brain is fried.
0: I'm fried.
1: 진짜 my brain is fried라고 표현하면 뭐에 너무 공부를 너무 오래 하거나 뭐에 너무 집중을 해서 my brain is fried.
0: 그렇게 생각 얘기하니까
1: 네.
0: 계란이 탔어. 약간 그쵸? 그런 생각이 나요.
1: 이게 뭐를 엄청 집중하고 뇌를 쓰면 열이 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Because you're using energy, right? So my brain is fried.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생각 좀 들어보고 싶어. I want to pick your brain.
0: 그렇죠.
1: 네.
0: 그거 이거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약간 뭐 좀 고민 좀 있는데 can 네. I pick your brain?
1: 맞아요. 고민인데 혹시 뭐 누구누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물어볼 수 있을까요? Can I pick your brain on this topic?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뭐 선생님한테도 많이 들었고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고 머리 좀 써. Use your brain.
0: Use your brain.
1: Use your bra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항상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너도 좀 생각해봐서 너 혼자 좀 풀어봐. Use your brain. 네. 근데 brain을요 이렇게 head라고도 할 수 있는데 use your head라고 하는데 가끔씩 좀 옛날 말일 수 있지만 use your noggin이라고 들어봤어요.
0: Noggin, that's right.
1: Use your noggin.
0: 근데 왜 noggin인지
1: 모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noggin은 이 또 좀 미국의 좀 옛날 슬랭 말로 네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So use that noggin of yours. 이것도 많이 들었죠. 우리 희수님이 말합니다. I'm getting smart with All Star.
0: That's right. Because I think you are an All Star.
1: 네, 진짜. 여러분 All Star를 통해. 진짜 이 level up 영어 level up도 되고 뇌도 level up 됩니다.
0: I think Hisu's an all star.
1: 진짜 우리 희숙이님, 네, 당신은 all star입니다.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어, 오늘 뭐죠? 오늘 무슨 실험 하시는 거죠? 네.
1: 어, 부장님 지금 기계 다 괜찮아요? 아, 지금 기계 안 괜찮대요. 아, 네. 지금 안 괜찮대요.
0: 어,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0: 어, 다시 시작인 거.
1: 네.
0: 네.
1: We want to make sure it's working, right?
0: 어, 좋습니다. 네. 날씨 조정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어, 우선은요. 오늘 진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1: 어? What's so surprising? What's
0: 뭐냐면요,
1: so shocking?
0: 혹시 어제 제가 오늘의 최저 기온이 몇 도일 것 같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1: 집중을 했어야 됐었는데. I had to pay attention.
0: 어, 혹시 들으셨나요?
1: 형은 어제 없었죠. 아,
0: 네? 네?
1: 형은 어제 없었잖아요. 아,
0: 그래도 네. 들어줄 수 있잖아요.
1: 15도?
0: 15도 아니에요.
1: 아, 13도?
0: 아니에요. 12도였습니다. 아, 12도. 12도. But today's low was 10 degrees. 10도였어요. 10도.
2: 10도. That's right.
0: 진짜 조만간 한 자릿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2: That's right. That's why you have the jacket on.
0: 어, 그래서 항상 이제 따뜻하게 yeah.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 이제 내일 날씨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더
2: 궁금해요.
0: 추워질지. So tomorrow the low will be 13 degrees. 13도고요. And the high will reach 27 degrees. 그래서 오늘보다 살짝 더 그렇죠. 조금 살짝 약간. 온기가 아, 돌겠고요. 그리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어, 최근에 이번 주는 계속 진짜 하루 종일 구름 한 점 없이 진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또한 그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caught off guard.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 Caught off guard.
1: 여러분, were you caught off guard?
2: That's
1: 깜짝
2: right.
1: 놀랐어요?
0: 놀라셨죠?
2: That's right.
0: 다 알고 있어요.
2: That's right.
0: 그래서 뜻밖의
2: You were caught off guard.
0: 그렇죠. 뜻밖의
2: The intro.
0: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깜짝 놀라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예문으로 Today's sudden drop in temperature really caught everyone off guard so keep a warm jacket ready for tomorrow.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랐을 텐데 내일도 따뜻한 외투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황당하셨죠? 네.
0: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에서 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풀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X 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1: Yeah. 두둥님 saying, 아, 아니 근데 너무 더운데?
0: 네네네.
1: 이거 진짜 애매한 날씨긴 해요. Because it's cold in the morning.
0: 어, 거기 경기도 아니신가요?
1: 강원도 아니었나요?
0: 아, 경기도, 경기도. 아,
1: 경기도, 경기도.
0: 맨날 강원도랑 까먹어가지고. 경기도, 경기도.
1: 자, 날씨 요정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0: Bye bye.

0: That's right. Time for 이 노래 끝을 잡고 이 노잡 시간이 왔습니다. BFM 부산역 방송의 대표 시민소통 코너죠. You call us, you sing your hearts out, and all the while you get a couple singing tips from none other than R&B royalty 김조한. And you never go home empty-handed. 그쵸, 형?
1: That's right. You won't be hungry.
0: 네, 일단 우승을 못하면 저희가 일단 야식은 쏩니다.
1: 그렇죠.
0: 네, the runner-up takes home either 맛있는 치킨 or 맛있는 피자.
1: That's right.
0: 그쵸. But the winner, 우승하게 되면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립니다. So if you are curious of how to, 어, 나도 김조한한테 좀 세러네이드 하고 싶다. Right? 노래 좀 하고 싶다. 나도 백화점 상품권 받아보고 싶다. 적어도 치킨이나 피자 받아보고 싶다. Then 신청하세요, 여러분.
1: 그리고 머리 좀 쓰신 분들은 네. 이제 계속 2등 하셔가지고요. 야식을 계속 피자하고 치킨 다 가세요.
0: 일부러 2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진짜 그게 그렇죠. 더 대단한 것
1: 일부러
0: 같아요.
1: 일부러 조금씩 틀려서.
0: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어때요? 그러니까요.
0: All right. Looking forward to today's 이 노잡. 어떤 곡을 선택했죠, 형?
1: It's a great song with just something, so great message that anybody wants to hear from a friend or a loved one.
0: Yeah.
1: It's from Benny King and it's called Stand By Me.
0: Stand By Me by Benny King. 이게 yeah. 노래 시작부터 I feel like in the US and here in Korea as well, 사람들이 바로 알아. 네. Boom, boom, boom. The first three notes of the song 바로 알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자, 그러면 오늘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이거 형도 이거 많이 어렸을 때 좀 아는 노래고 you probably sang you sang this a lot too probably right?
1: Not like
0: like officially like at a concert.
1: Officially?
0: Yeah.
1: But like this.
0: 네. 그냥 재밌어. 이게 왜냐면 너무 가족들도 친구들 다 아는 노래니까
1: it's
0: like in the car.
1: Yeah, it's a song that everybody's heard.
0: 네.
1: So we've heard it so it's like stand by me, oh 네. stand by me, oh stand by me.
0: 다 아는 애들이잖아요.
1: Yeah.
0: This song holds a special place in my heart because 잠깐 산으로 갈게요. 부장님 잠깐 산으로 가도 될까요?
1: Yeah.
0: 네, 더 이상 갈게요. 잠깐만.
1: The movie?
0: No, because I oh the movie as well. Stand by me라고 노래 그 영화도 있잖아요, yeah. right? But during my junior year, end of junior year in high school, going to my senior year. 왜냐면 미국에서는 대학교 들어갈 때요, they just don't look at the grades. They see what kind of activity you've done at school. 얼마나 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지 그것도 보거든요. 대학교 들어갈 때 in America. So 나 사실 공부만 너무 열심히 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 So my junior year, I joined all the clubs. 학교는 동아리 다 진짜 사인업 했거든요. One 동아리 though I did enjoy was the chorus. Slash choir slash acapella group.
1: Oh.
0: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senior presentation 이런 느낌으로 Benny King Stand By Me
1: oh.
0: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졸업생이잖아요. I thought they were going to give me a solo part. 완전 백그라운드 백업 보컬만 끝까지 주더라고요. 네, 방금 이거 제가 불렀던 Stand By Me 이것만 불렀거든요. 아, 나도 솔로 파트 하나 주겠지. 나 이제 졸업하는데 Never. 절대로 안 줬어요. 지금까지 뒤끝 이 삐짐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
1: 아니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0: 그쵸.
1: 그때 했으면 때문에, 오히려 그냥 불이 빨리 꺼질 수도 있었어.
0: 맞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방송을 하고 있다.
1: That's right.
0: 칭찬 감사합니다, 형. So today's 도전곡 Stand By Me by Ben E. King. 오늘 도전자들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2: 내가 아니네.
0: 네? 헬로?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헬로, 헬로.
0: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저는 부산에 살다가 지금은 서울 성북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동현입니다.
0: 아이고 동현님 반갑습니다. 네, 네. 서울 부산 원래 고향이 부산인데 서울 일 때문에 서울로 네. 갔다. 네.
2: 맞습니다.
0: 서울 삶 어때요?
2: 서울 삶 빡빡합니다.
0: 아이고 어떡해.
2: 힘들어요.
0: 힘든데 그래도
1: 서울 인 더 하우스.
0: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동현님 Thank you so much 네. for joining us today. 네. 자 오늘의 도전곡이요. 근데 네. 이거 물어볼게요. 그럼 동현님 서울 가기 전에 저희 네. BFM 뭐 올스타 잉글리시 듣고 계셨어요?
2: 저 지금도 계속 듣고 있어요.
0: 그럼 부산에 있으면서도 들었고 이제 가서도 계속 듣고 있다.
2: 네, 네, 듣고 있어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럼 오늘의 도전곡 Benny King Stand By Me 노래인데요. 이거 잘 알고 계신 노래죠?
2: 이거는 아주 저한테는 뜻깊은 노래입니다.
0: 혹시 뭐 물어봐도 될까요?
2: 아, 대학교 때 동아리를 네. 했는데 밴드부였는데 락 밴드였는데 첫 합주곡이 이 곡이었어요.
0: 이봐요. 베니 킹 이거 저도 방금 우리 동현님이랑 커넥트하기 네, 전에 네, 저도 똑같이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이 노래에서 이게 밴드 같은 그런 거에서 이거 공연하는 거를 말했거든요.
2: 네, 네.
0: 신기하다. 네.
1: 그 얘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그 시원시원하고 그 댐핑이 있거든요. 기대가 돼요.
0: R&B 황제 김주환이 동현님 목소리 기대된다고 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그래도 동현님 이 노래 연습하면서 그래도 나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좀 힘든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2: 힘든 거 있었어요. 들어갈 때 도입부에서 딱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1: When the night 오빠게요.
2: 오빠 칙 오빠. When the night 가는 게 너무 어렵다.
1: When the night, when the night, boom, boom, boom, boom. When the night, when the night. 예, 그게 one, two, three, one, two, three. When the night, one, two, three. 생각하시고 그냥 one, two, three. When the night. 예, 그거 한 번 one, two, three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2: 알겠습니다.
0: 도움 됐습니까, 동현님?
2: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So without further ado, let's hear your version of Benny King Stand By Me. 준비됐습니까?
2: 네, 준비됐습니다.
1: Let's get it.
0: 보겠습니다.
2: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rain is done and the moon

0: 좋은데요?
1: 와, 정윤님.
2: 감사합니다.
1: 아, 시원시원하게 불었습니다.
0: 앞부분 조금 예. 일찍 들어왔는데요.
1: 네.
2: 앞부분이 그 도입부 너무 어렵어요.
0: 아니, 근데 네. 앞에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또 바로 잡더라고요.
1: 진짜.
0: 네. 이 잘하셨어요.
1: 첫 번째 verse의 이 후반 부분 딱 타이밍이 다시 이렇게 잡아서 이거 놀랐어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아 어떻게 너무 일찍 들어갔다라고 좀 걱정했는데 여 리커버리 좋았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근데 그거보다 끝에 이제 너무 여유롭게 부르는 거 뭐냐면 좀 자기만의 애드리브도 넣고 그때 뭐라고 했죠? 야!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2: 네.
1: 너무 상큼했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이분 뭐야라고 하면서 감성 충만이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보냈네요. 진짜 성현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투표 시간 갖고 커넥트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야.
0: 그렇죠.
1: 근데 너무 이게 왜냐면 베니 킹 스탠바이미 너무 막 에너제틱하게 부르는 거 아닌데 근데 이 동현님이 좀 에너지 넣고 부르니까 그렇죠? 너무 소리 좋았어요.
0: 그냥 네. 살아있어요.
1: 살아있네. 우리 동현님 살아있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1: 이진우님,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3: 네. 네.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1: 군대 때 그 선임 이름 이진우가 있었는데 부산에 사는 혹시
3: 아니요, 저 아닙니다.
1: 아니에요? 상군지사 80 정비대에서 혹시 제대했습니까?
3: 아니요, 저 15사단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진우님, 일단 웰컴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도전자 됐는데요. 자, 도전 곡이 베니킹의 Stand By Me입니다. 이 노래 잘 아시죠?
3: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 네. 연습하면서 좀 어땠어요?
3: 도입부도 좀 어려웠고.
1: 어디 부분이요?
3: 도입부분도 좀 어려웠고요.
1: 도입부분이. 네, 아,
3: 달링 들어가는 부분들도 높아가지고.
1: 네.
3: 힘들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좀 타이밍, 들어간 타이밍 좀 어렵고, 그리고 좀 이제 높이 올라가는 부분 좀 어렵다. 우리 가수 김조한에게 좀 헬프를 요청해볼까요?
3: 네.
1: 네.
0: 이 노래를 막 질르면서 불러요? 아니면 약간 좀 가성을 쓰면서 불러요?
3: 가성은 안 쓰는데 음을 조금 눌러서 부르긴 합니다.
0: 눌러서 부르세요?
1: 이거 좀 스킬 필요합니까?
0: 스킬이 은근히 좀
3: 아니요,
0: 눌러서 부른
3: 소리를 빽빽 안 지르려고 합니다.
0: 아니 눌러서 부른다는 표현이
1: 네.
0: 노를 좀 한다는 얘긴데요.
1: 너무 지금 겸손하게 말하는 네. 거죠, 진우님?
3: 아니
0: 아니 darling 이게 높거든요.
1: 야 진짜 높죠.
0: So darling stand.
1: 김주환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0: 제가 마이크 이제 떼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이거 쉬운 건 아닌데요.
1: 네.
0: Darling, darling, stand
1: 조금 부드럽게 softly 하게 나오려면 그렇죠.
0: 약간 이제 가성을 쓰면서도 할 수도 있거든요.
1: 진우님은 원래
0: 그게
1: 평소에
0: 그게 누르는 거거든요.
1: 그렇죠. 평소에 네. 노래 부를 때 어떤 스타일, 뭐 어떤 장르를 주로 부릅니까?
3: 저는 발라드 위주로 많이.
1: 발라드.
0: 그러면
3: 학생 때는 솔리드 노래를 상당히 많이 불렀습니다.
1: 솔리드 노래 많이
0: 그러면
1: 불렀다.
0: 그러면 좀 가성을 부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3: 네.
0: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ight is dark and the moon is the light and we'll see. 아니면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이 차이점 있잖아요.
1: 네.
0: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약간 가성으로 부르는 그 차이점이거든요.
1: 그것도 추천합니다. 네. 일단 진우님이 어떻게 부를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진우님?
3: 네.
4: Let's get it!
1: 들어볼게요!
3: When the night has come

0: 그 눌러서 부르는 그 정도면 이 정도입니다.
1: 진짜 진님.
2: 네.
1: 이거 바이브레이션은 완전 선수급인데요.
0: 좀 노래 그러니까 그 제가 좀 눌러서 부르는 그 맞아요. 단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 이거 바이브레이션도 너무 깔끔하다. 이거 있잖아요. 너무 그냥 너무 잘 귀에 너무 너무 잘 들어와. 진우님 너무 잘했습니다. 잘
2: 감사합니다.
0: 그 그냥 노래 부르는 수준 아닌데요.
1: 진짜
0: 약간 좀 노래를 좀 많이 연습한
1: 일단 진우님이 솔리드 형님들의 노래를 많이 즐겨 불렀다고 하는데
0: 근데 그냥 부르는 것보다 조금 남들보다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했습니까, 진우님?
2: 네, 많이 불렀습니다.
0: 얼만큼 많이 불렀어요? 약간 좀 뭐 학원도 다녔어요? 아니면 뭐?
2: 아니, 그건 학생 때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노래방을 가면 한 3시간 정도 부르고 혼자서 부르고 나오고 이제.
0: 아니, 센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 작은 부분 올라간.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맞았고요. 네. 되게 좋았어요.
1: 아, 진우님 일단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2: 네,
1: 자, 그럼
2: 감사합니다.
1: 잠시 대기해 주시면요. 나중에 투표 시간 갖고 나중에 다시 커넥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 근데 오늘 너무 좋았어.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 노자 베니킹의 Stand by Me가 도전곡이었는데요. 자, 우리 1번 우리 좀 파워풀하게 불렀던 우리 이동현 님. 네, 잘 들었고. 그리고 2번 그래도 조금 이 좀 softly 하게 조금 아까 뭐라 했죠? 눌러서?
0: 그렇죠. 눌러서
1: 불렀습니다. 눌러서 아주 센스 있게 불렀던 우리 이

0: 진우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투표 시간이 왔는데요. 나는 1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고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에 100원 되고요.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But we're only gonna give you 10 seconds. 딱 10초만 드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시작!
1: 10, 9, 8, 7, 6, 5, 4, 3, 2, 1.
0: 자, 투표 시간 끝! Alright, 여러분. Don't send them in now. They will not count. 근데 오늘 또 진짜 선수들, 두 명 선수들 급이거든요. 제 눈에서는, 제 귀에서는.
2: 일단 듣기 좋았어요.
0: 네, 너무 좋았어요.
2: 같은 노래를 또 다른 스타일로 표현하니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Completely agree. So, while we have our staff counting up the votes, 네, 이제 우리 세프가 보트, 네, 투표 들어온 거 세는 동안 이게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했거든요. 네, 우리 두동님 성북 인 더 하우스라고 하는데 성북이 서울 어디죠? 성북구! 아, 구예요. It's a district. 거기 뭐 유명한 거 뭐 있어요, 부장님? 네, 일단 성북구만 있습니다.
2: It's 네, 성북, you know.
0: 네, 성북 in the house였습니다. You know. 근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 일단
2: 성북이에요.
0: 우리 남이님, 아, 괜찮아요. 우리 잘 몰라도 우리 서울 방송은 아니니까 nobody's gonna get offended, okay? 우리 남이님이 오 잘하시는데요라고도 보냈고 우리 첫 소절로 기선제압이라고 하네요. 이야, 근데. 두 분 다 그랬어요. 진짜 소실. 솔직히. We have a lot of people. 우리 산위삼비님이 일단 1도 vote했고 2도 vote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it will not count. 한 명만. You choose one. Okay? 네. That's how you vote.
2: 아, 근데 마지막에 1이 하나 있잖아요.
0: 아 마지막에 1이 있다.
2: 마지막에 1 하나 있어요.
0: 네. 아 근데 그만큼 두 선수들 너무
2: 잘했다는 얘기죠.
0: 그쵸? 어려웠죠. But we do have a winner. 여러분 오늘의 우승자는 있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호자 위너는요? 바로 넘버 2 진우님이었습니다. 진우님 congratulations.
3: Congratulations. 네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진우님. How do you feel? 지금 기분 어때요?
3: I feel so great.
0: You feel so what?
3: Great.
0: 맞아요. 오늘 진우님 진짜 너무 잘 불렀거든요.
2: I feel so great 하면 한번 소리 질러주세요.
0: 웃어줬네요. 크게 웃어줬네요. 네, 좋아요. 아, 진우님 오늘 우승자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립니다.
2: 10만 원 갑니다.
0: 네, yes. Congratulations. 진우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질문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네? 이제 그 저도 이렇게 뭐 저도 좀 젊은 시대에 뭐 우리 솔리드 형님들의 노래도 많이 듣고 즐겨 불렀는데 우리 진우님 제일 좋아했던 솔리드 노래 저 제일 자주 불렀던 솔리드 노래 있었습니까?
3: 저는 끝이 아니기를 제일 많이 불렀어요.
0: 끝이 아니기에
2: 사집.
3: 네.
0: 오 바로 나온다. 당연히 자기 노래니까.
2: 갈래 수가 없어. 에이. 힘겹게 너를 찾고.
0: 아 이거는 근데 네. 형은 당연히 부를 줄 아는데 난 진우님 목소리로 좀 한번 듣고 싶은데.
2: 아 근데 이어서 할 수 있어요?
0: 어? 진우님.
2: 제발.
3: 네. 제발.

0: 끝이 아니길.
1: 진짜 잘한다. 와, 지루님. 일단 네. 보통 이렇게 노래 부탁하면요, 뭐 이렇게 그렇게 길게 안 부르는데 일단 지루님 잘 부르시니까 봐줍니다. 네.
2: 가사도 잘 아시고 멜로디나 진짜. 모든 부분을 완벽했습니다.
1: 진짜 이
0: 솔리드 노래라서요.
1: 이 우리 부장님 우리 PD님 생각으로 이 콧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래요. 네. 지루님 부르는 스타일이 와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부탁하면 좀 이렇게 부끄럽고 힘들 것도 있는데 지루님 너무 잘 불러주고 저희와 함께 오늘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지루님?
0: 우리 부산 영어 방송 이렇게 자주 듣고 있는데요. 이게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영어 방송을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호자 따라갑니다.
3: 아~ 요! 축하합니다.
1: 감사드립니다. 네. So that was today's winner, 이진우님. Now we do also have to have an interview time. 우리 runner-up 이동현님이랑 잠깐 인터뷰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동현님? 끊었나? 동현님? 어떡해. 네, 일단 다시 커넥트 해보겠습니다. 아마 진우님 너무 노래를 너무 오래 불러서 네
2: 그렇죠. 같은데. 근데 노래 가사까지 다 외운 거 보니까
1: 이건
2: 정말
1: 찐이잖아요. 그렇죠.
2: 원래 이 노래 참 좋아했던 네.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우리 두둥님도 가사 다 외우신 게 리얼입니다. 네. 라고 하는데
2: 왜 그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이거는 바로 그냥 이거를 그냥 머리로 그냥 외운 상태 off the top of his head.
2: That's right.
1: 그냥 딱 나는 이제 외운 대로 그냥 부르는 건데 너무 많이 불렀으니까 그 정도 외워지잖아요. 네. 자, 일단 다시 우리 동현님이랑 커넥트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동현님!
4: 네.
1: 일단 아쉽게 오늘 위는 못했지만 동현님 그래도 너무 시원시원하게 불러줘서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진짜 동현님 목소리. 네. 네.
2: 너무 좋았어요.
1: 진짜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윈 못했으면 재도전은 가능하다. 아시죠?
4: 더 좋습니다.
1: 네. 진짜 제가 볼 때 이 동현이 목소리로 다른 곡이나 오히려 더 신난 곡 부르게 되면 진짜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2: 약간 좀 좀 더 그 파이팅 있는 노래 하나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1: 진짜 락 노래 같은 거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동현님은 주로 이렇게 노래 스타일을 좀 어떤 장르를 선호합니까?
4: 예전에는 락 메탈을 좋아했는데
1: 네.
4: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최신가요?
1: 최신가요?
4: 아이돌 노래 아이돌 노래를 좋아합니다.
1: 아이돌 노래 좋아한다고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불사분도 알잖아요. 저는 완전 이 뉴진스 완전 전 팬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혹시 뭐 요즘 좋아하는 뭐 아이돌 뭐 가수나 그룹 있습니까?
4: 디즈니.
1: 아, 빠브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역시 진짜 팬이다. 바로 이게 빰빠라빠 나오면 진짜 노래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It's me. 동현이 너무 재밌대. 자, 동현이 근데 오늘 우승 네. 못했어도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거든요.
3: 치킨 좋아하세요? 네. 아니면 피자 좋아하세요?
4: 치킨 좋아합니다.
1: 야,
3: 치킨 갑니다.
1: 치킨 저희가 쏩니다, 동현이.
4: 감사합니다.
1: 네. 네. 자, 이 자리에서 다시 볼 거죠, 우리. 그렇죠?
4: 좋습니다.
1: 네. 자, 마지막 동현이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4: 아, 너무 좋아요. 참가하는데도 오늘 너무 강자를 만나서 뭐 우승은 못 했지만은 참가해서 찌든 삶의 활력소라 해야 되나?
1: 와.
4: 아, 너무 좋았어요.
1: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2: 그리고 또 도전 꼭 해 주세요.
1: 네, 진짜.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동현 님.
4: 네, 기회 주십시오.
1: 자.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야, 역시 진짜
2: 멋지네요.
1: You know, 맞아요. 사람이 서울을 가도 you can't take the Busan out of soul.
2: That's right.
1: 아니 반대인가?
2: You can't take the Busan out of the person.
1: In soul. Yeah. Right? 이렇게 말 이렇게 되네.
2: 서울에 가도 부산에 있는 걸 못 빼.
1: 절대로 그쵸. 안 없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인호잡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다음 주 인호잡의 도전곡 우리 김조한이 살짝 미리 맛보기를 들려드릴 건데. Are you ready, 형?
2: Of course.
1: Cute!

0: The Beatles with Hey Jude. 와 진짜 이게 명곡 하나 갖고 왔네요 okay. 형.
1: 그쵸.
0: 네 다음 주 도전곡 Hey Jude by The Beatles입니다. 와 진짜 도전된다. 저 기대된다.
1: Oh yeah.
0: 와 근데 김주환 비틀즈도 가능하다.
1: Oh, I love The Beatles.
0: 네. 와 진짜 every week you surprise us.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형. 다음 주. 또 기대됩니다.
1: Next
0: 여러분
1: week.
0: 다음 주 이노잡을 기대하세요. All righ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We'll be back. This one's by Benny King. Stand by me.

0: 동생이 일곱명. 그럼 오늘은 일하지 말고 내가 가운데 볼 테니까 저기 의자 가서 앉아가 눈 좀 붙여요.
1: Oh, I'm sorry and thank you.
0: 네, 어서 오세요. 올스타 편의점입니다.

0: 오늘 배워볼 표현 알람이 안 울렸어. 영어로 뭐라고 해?
1: My alarm didn't go off.
0: My alarm didn't go off.
1: Go off는 꺼지다가 아니라 알람이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다는 의미입니다. 알람 자체가 안 울렸다고 할 때는 My alarm didn't go off. 알람은 울렸는데 내가 못 들었다고 할 때는 I didn't hear my alarm 이라고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알람이 안 울렸어. My alarm didn't go off.
1: My alarm didn't go off.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대견이 누와!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2: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0: Let's tune in.
3: 맞다, 맞다. All-Star.
0: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3: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웃으세요.
3: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타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4: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오시.

0: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와우 와우. 우선은요 이제 드디어 발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 무슨 발표예요?
0: 우리 낙지연이님이 이관왕을 하셨잖아요.
1: 네.
0: 이제 2주 연속이라 그게 아니고 이제 진짜 두 번째로 우승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첨 상품을 뭘 드릴까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1: 제가 볼 때 네. DS 부장님이가 엄청 지금 후회가 있을 거예요. 상품을 계속 보내야 되는데 그럼. 매주마다 지금 위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0: 근데 왜냐면요 네. 우리 낙지연이님이 오늘도 일정하셨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우리 낙지연이님도 이해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낙지연이님도 다른 분들께 그래도 기회를 아마 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1: 우리 낙지연이
0: 그 정도 듣고 계시죠?
1: 그 정도는 눈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 우리 낙지연님은요 네. 우리 부기를 생각해서라도
1: 이거 영어로 이런 표현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Sharing is caring.
0: Sharing
1: is caring. 이거 어떻게 해석되죠?
0: 나눠 모르겠어요.
1: 이 나눔하는 게 이렇게 서로에게
0: 챙기는 거다.
1: 챙기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영어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발표하기 전에요, 우리 낙지연이님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선 이제 누구도 준비가 되었나요?
1: 자, 이게 가로로 네. 선물 그만 받아가세요. 하는 거잖아.
0: 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누구누구? 자, 오늘의 수상자.
1: 누구도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0: 낙지연님 이관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낙지연님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 배땡땡 회사에서 드립니다.
1: 자, 와. 잠깐 타임.
0: 왜요?
1: 저는 갈 때마다 네네. 맨날 많이 큰 것만 사거든요. 싱글 레귤러면 얼마나 큰 거예요?
0: 싱글 레귤러 그래도 부피가 좀 있어요. 이거 그 간단하게 볼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1: 싱글 레귤러 한 쉽게 말해요. 그 한 스쿱이죠?
0: 네. 거기에 아니, 이제 그 뭐라고 하죠?
1: 저는 항상
0: 콘.
1: 네, 항상 갈 때마다 네. 코치나 안 가면 패밀리 사이즈만 사서
0: 부장님이 네.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먼저 그 뭐야 정보를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1: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너무 궁금해서.
0: 이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맛은 선택이 가능한 모르겠어요. 일단 받아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2등 엘리아나님.
1: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0: 근데요 이분은요 2등 하셨는데요.
1: 네.
0: 어디서 듣고 계시냐면요.
1: 네.
0: 버스에서.
1: 버스 안에 이 노래 뭐였죠?
0: 버스 안에서 이거 아니에요?
1: 맞아, 버스 안에서.
0: 왜냐하면 퇴근 시간이 또 붐비거든요. 근데도 집중력을 잃지 않으시고 들어주고 계신다.
1: 아니야 나 괜찮아 나나나나나나 이 노래잖아요.
0: 저 가고 나면 그 노래 트실 것 같아요.
1: 나 이상자야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0: 저 알아요.
1: 버스 안에서 생각이 안 났어.
0: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노잡이 있었습니다.
1: 제목도 버스 안에서 아니에요? 제목도 네. 버스 안에서.
0: 그래 이노잡이 있었는데 네. 우리 엘리 그러니까 A-L-L-I-E 님께서요.
1: 네.
0: 1번 분이 들으시는 걸 보고 감성 충만. 그리고 우리 두둥님 우리 2번 분 들으시고 첫 소절로 기선제압. 그리고 우리 두둥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맨날 강원도래. 경기도.
1: 네.
0: 경기도. 네.
1: 아시죠? 일부러 하는 거.
0: 저희 다 알고 있어요.
1: 네.
0: 네.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즘에 Did you know? 근데 요즘 좀 섭섭합니다.
1: Why?
0: 왜냐면요 우리 이제 그 주기적으로 또 들어오시는 부스터분들이
1: 네?
0: 또 요즘 일정이 또 많이 바빠지신 것 같아요.
1: 그러면 안 됩니다.
0: 우리 닥터 선생님께서도 오늘도 출첵만.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1: 좀 많이 네. 슬퍼합니다 저희.
0: 우리 낙지연님도 오늘 또 일반 적으시고 안 돌아오셨거든요.
1: 그렇죠.
0: 네, 우리 닥터 수님 보고 싶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말하겠게요.
0: 네.
1: 네. 더 말하게 하지 마세요.
0: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1: 네. 네.
0: 자 이제 디즈노우에 들어갈 건데 이거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고기를 먹을 때마다
1: 네.
0: 탄 부분이 있으면
1: 탄 부분?
0: 네, burnt.
1: 아 먹어야죠. 그래서 불맛이 나지.
0: 아 그건 맞는데
1: 네.
0: 탄 부분이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1: 아
0: 자르고 먹어라. 아니면 다 탔으면 아예 먹지 마라. 왜냐?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1: 네.
0: Is it true that eating burnt meat actually causes cancer?
1: 일단,
0: What do you think?
1: 일단 yes and no.
0: Oh, well. 네.
1: 일단 burnt
0: 네.
1: food 타게 되면요. 그것도 이 한국말로 뭐라더라?
0: 뭐죠?
1: 그 carcinogen이 되는 자죠.
0: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1: 이 유발암?
0: 아 Really?
1: 아.
0: 네.
1: Did you know 지금 본인 세그먼트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1: 본인 세그먼트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이제 빠르게 찾아봤는데
1: 네.
0: 발암 물질.
1: 아 발암.
0: 네.
1: 유발암.
0: 발암 물질.
1: 발암 물질. 네.
0: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정보는 그 우리 또 민수 씨의 도움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1: 네.
0: 그 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1: Shout out WHO.
0: 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1: 네.
0: 사람이 탄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 암에 걸릴 확률은요,
1: 네.
0: 제로에 가깝습니다.
1: 그 거의 제로예요?
0: 0% 거의.
1: 아.
0: 왜냐하면 일단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실제로 고기가 탈 때 진짜 1급 발암 물질이 생기긴 합니다. 이 뒷부분은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똑똑하신 것 같은데요.
1: 네.
0: These include HCAs and PAH from smoke. 이런 물질이 있대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물질들이요. 체내 세포의 DNA를 변형시켜서 암세포로 진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유전 독성 물질이긴 합니다.
1: 오케이.
0: But 두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많은 암연구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1: 네.
0: 탄 고기 속 발암 물질의 양은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1: 아~
0: 진짜 적대요.
1: 거의 제로네요, 그러면.
0: 거의 제로죠.
1: 네.
0: A person would need to consume tens of kilograms to tons of heavily charred meat every single day for years to reach toxic level.
1: 아, 일단 그 말 네. 하기 전에 우리 두둥님이 엄청 엄청 많이 먹어야 한대요. 라고 이렇게 말했네요.
0: 두둥님, 이건 제가 가고 나서 다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줄로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1: 네.
0: Burnt meat does contain real carcinogens but the amounts eaten in real life are way too tiny to cause cancer so don't stress over a few charred bites.
1: Yeah.
0: 근데 그래도요 전 안 먹을 것 같아요.
1: 왜요?
0: 그래도 생긴다잖아요.
1: But 진짜 chance 이 정도만
0: 네.
1: 한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건강 생각하면 right anything that's bad for you 최대한 피하는 게 맞긴 맞는데
0: 그동안 듣고 계시다가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신 것 같습니다. Rollo Mom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학구적이죠? 영어보다 더 어려워.
1: Rollo Mom 처음은 아닙니다.
0: 미안합니다.
1: 네. 그런데 I think you could use this as an excuse.
0: Uh-huh.
1: 다음에 저는 고기 먹을 때
0: uh-huh.
1: 좀 크리스피하게 먹는 거 좋거든요.
0: Oh, really?
1: 좀 바삭하게 먹는 건 좋습니다.
0: 그러니까 네. 타게 하기 직전.
1: 바로 직전.
0: 다
1: 네, 좀 아주 다크 브라운한 그 색깔로 먹는 거 좋아하는데.
0: 이건 좀 TMI인데요.
1: 네.
0: 저 라면을 좀 딱딱하게 먹는 거 좋아해요.
1: 그 꼬들꼬들면 맛있죠.
0: 아, 꼬들꼬들보다 더 전해요.
1: 그건 그냥 차라리 그냥 물에 놓지 말고 그냥
0: 부셔 먹는 게.
1: 네.
0: 네네.
1: So I like eating my meat a little crispy. A little crispy on the outside but still juicy on the inside.
0: Uh-huh.
1: But other people in my family 하루
0: 네.
1: likes it 그냥 고기 물렁물렁
0: 물렁물렁하게
1: 고기
0: 네. 덜 익은 건가요?
1: 덜 익은 것보다 그냥
0: medium rare?
1: medium rare 정도 한 medium
0: medium
1: but still I'm gonna use this as an excuse 뭐냐면
0: okay.
1: 아빠 타면 안 좋아 몸에
0: 네네네.
1: 이게 많이 들어서 하루야 did you know 들어볼래? 이렇게
0: 좋네요
1: 하겠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굉장히 아주 유용한 코너입니다
1: 좋습니다. 자, 문재준, thank you so much for today.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Bye-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고기 무슨 고기죠?
0: 아, 소고기입니다.
3: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Welcome back. The time is now 7:33 here in the studio. You are tuned in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여러분, joining us to my left is none other than HK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 아, 반갑습니다.
1: 네, 과장님 오기 전에 당연히 우리 뭐 온다고 생각했는데 네. 원래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들어와서 좀 부장님이 좀 뒤에서 좀 살짝 걱정하는 모습 봤거든요.
4: 아 예.
1: 과장님 안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엄청 찾고 있었어요 뒤에서.
4: 아 옵니다.
1: 네. 그쵸? 예, 예. 아, 저는 걱정 안 했어요.
4: 야, 세네, 세네.
1: 설마. 예. How are you?
4: 진짜 이 써서가 아니고.
1: 네.
4: 너무 바빠요. 진짜. I'm so swamped at work. Really, I'm so 네. swamped at work. 네. But the thing is, joining Aussie English. Boost my mood.
1: 역시.
4: 아 근데 아직도 올스타 잉글리시 입이 잘 안 익네요.
1: 지금 2년 됐습니다.
4: 아,
1: 그,
4: 아 쉽지 않네요.
1: 네. 2년 됐습니다.
4: 예예. 예.
1: 오케이.
4: 아 또 우리 역시 또 우리 좋은 우리 많이 오고 있거든요.
1: 네네네. 읽어주세요.
4: 아 우리 토리님 반갑고요. 외노단 여유롭게님 이거 무슨
1: 읽어주세요. 아,
4: 저도 이거. 대패 삼겹살은 자체 기름이 튀겨서 바삭하게 그거 탄 거 신경 안 써요. 큰 지장 없대서.
1: 네. 왜냐면 바로 HK 과장님 오기 전에 오늘의
4: 예.
1: 니 그거 아나?
4: 아.
1: 디지널 세그먼트에 네. 아. 뭐 탄 고기 먹으면
4: 예.
1: 그 탄 부분이 발암물질! 발암물질이다라고 아. 생각하는 사람들 많대요.
4: 아 제가 저 지주조 부분은 제가 잘 안 듣습니다.
1: 아, 예. 그 과장님도 지주조라고 예, 하구나. 예,
4: 그 네. 부분은 잘 안 듣습니다. 아 우리 두둥님 역시 반갑고요. 아 볼이 훅 패이셨네. 볼이 훅 패이셨네.
1: 무슨 말이에요? 볼이 훅 패이셨네. 아
4: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살이 쪽 빠졌다는 거죠.
1: Like your cheeks have sunken in.
4: 아 뭔가 과장님 묘비명에 boost my mood. 예 그만큼 많이 했다. 본인 코너 아니면 관심 없어서 과장님이.
1: 맞습니까?
4: 예 아니 아니요. 우리 민주 쌤 것도 좀 보고요.
1: 맞아요. 여러분 이거 과장님한테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뭐 민주 쌤 전에는 에이자였잖아요.
4: 예.
1: 네 이제 에이자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 쌤으로 넘어가고.
4: 그 가끔 그것도 봅니다.
1: 뭐요?
4: 그 연기하시는 거 목요일 날 그 혜연님인가요?
1: 네네네.
4: 예예.
1: 오 All-Star Theater Presents.
4: 예예예. 예, 예.
1: 오 과장님 뭐 챙겨 보시구나 우리 방송.
4: 아 롤러몬 제트 이지님 북제 네. 때문에 힘드신가봐요 피곤해 보이셔요 하는데요.
1: 어이구.
4: 아 행운 행운이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죄송합니다. 저는 저 북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다른 일 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4: 네.
1: 여러분 좋습니다. 아시겠죠?
4: 네네.
1: All right. Well, news and updates on things that Busan City is carrying out in terms of policies, events, and much, much more. Always provided by HK 과장님 every Wednesday evening. 항상 하는 대로 오늘도 민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Shall we?
5: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여보, 아 그 김치 볶음밥 먹고 싶다 했지? 내가 한번 만들어봤어. 자, 여기 잘 만들었지?
6: 여보,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rdered. I asked for no onions, 나 양파 빼달라고 했잖아. 여보, 진짜 내 말 안 들어. 아, can I get this remade? 다시 만들어줄 수 있을까?
5: 아니, 해줬는데. 아, 나 알겠어.
6: 아, 그... 여보, 양파 빼.
5: 알겠어, 그. 그나저나 있잖아 우리 이번 주가 저기 한글날이더라고.
6: 아 무슨 한글날 빨리 김치볶음 밥을 만들어.
5: 아니 한글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우리 딸 민지 있잖아 민지.
6: 어 그래 민지 우리 딸
5: 민지한테 우리 또 한글날 유래도 좀 알려주고 또 놀러도 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6: 아, 여보 say less duh music to my ears. 아, 역시 we click. 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여보. 한글날 행사나 뭐 아니면 다른 축제들도 같이 가보자 여보.
5: 아 그래 그 찾아보고 그나저나 또 있잖아 우리 그 차를 또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우리 차를
6: 오고 싶다. 여보, you read my mind. 그, 어. 그 독일차. 어. 여보,
5: 아니.
6: 연봉 올라갔어?
5: 아니, 독일차 말고. 경유가 요새 비싸니까 전기차로 한번 사보면 어떨까, 전기차.
6: 아, 좋아. 아, 근데 그 전기차 보증금 주지 않아? 아, 들어본 것 같은데 rings a bell. 그 정책 때문에 전기차 인기가 많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역시 it works like a charm. 여보 알지? My rule of thumb. BFM 우리 I bleach sweet voice 민수 아빠한테 물어봐.
5: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한글날 또 이렇게 가볼 만한 곳 전기차까지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네, 자 오늘 민원 잘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두 번 나왔습니다.
5: 아 쉽지 않아요. 이 제가 어제 민주쌤 건 봤거든요. 썼어요. 네.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rdered.
1: 아,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rdered. 맞아요.
5: I ask for no onions.
1: 우리 과장님은 식당이나 어디 네. 가서 주문이 잘못 나오면 네. 뭐라 하는 편입니까?
5: 아 저는 그냥 먹습니다.
1: 아 그렇죠. 네네. 왜 이렇게 우리 올스타 사람들 다 이렇게 왜 이렇게 shy하죠?
5: 아 그냥 뭐. 근데 이게 어제 표현을 쓰려니까 네. 이 꽁트 짜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1: 그래서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5: 식당에 가야 되는데.
1: 과장님. 예. 딱 과장님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번 주 이 표현 나올 때 무조건 써야 된다. 이 룰은 없거든요.
5: 아, 우리 그동안 댓글이 많이 왔어요. 네. 우리 코너가 또 댓글을 많이 읽죠. 네. 우리 아 김민숙님 반갑고요.
1: 반갑습니다, 김민숙. 어머님, 여사님.
5: 아, 어머님이 아니에요. 아, 우리 토리님 너무 좋은 말. 부산시의 기둥 배운건.
1: 기둥?
5: 좋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 행운 행운 제이드님 민주 쌤 좋아요.
1: 민주 쌤 좋죠.
5: 네 민주 좋고. 아 이번 오늘 좀 이상한 말씀을 주시네요.
1: 뭐라고
5: 역시
1: 했는데요?
5: 오늘도 멋진 현빈님의 연기력 최고. 부산 아. 영어 방송국을 대표하는 현빈 민수님.
1: 네. 근데 진짜 현빈 왔잖아요. 아 현빈.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이드님 아시겠죠?
5: 아 이건 모르겠고. 아 두둥님 북항이 TF님 생겨 TF 팀 생겼나요?
1: 어 이것도 궁금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근데 아. 이거는 나 말해주세요. 저의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5: 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닌데요. 네. 아, TF 팀 안 생겼어요. 네네.
1: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네. update. Now we do have to get to actually a lot on our plate today.
5: 아 sure 네. sure.
1: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5: First one is about food.
1: Food. Music to my ears.
5: 저도 actually I'm also a foodie.
1: 네.
5: 이거 좋네요. The 23rd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
1: Oh.
5: 부산 국제 음식 박람회인데. This one will be held for 3 days from this Friday through Sunday at Bexco.
1: 네.
5: Bexco 제1인 전시장에서 하는데. This year's expo under the theme a world tour of flavors.
1: World tour of flavors.
5: 이제 요거 아세요? 부루마블 혹시 아세요?
1: 부루마블 그 테이블탑 그 테이블 게임
5: 예예
1: 그쵸 볼 게임 알죠
5: 근데 요걸 사자 부루마블
1: 부루마블 어
5: 마블이 아니고
1: fun play on words right 네 그 게임 때문에 네.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는데 가족들이랑 많이 싸우고 네 1년도 끊을 뻔했어요 근데 이거는 음식으로
5: 네.
1: 통해
5: 네 부루마블
1: 네
5: This year's expo will feature an immersive concept in which visitors become the main characters. In this board game,
1: 네.
5: Traveling around Busan and the world in search of a diverse array of flavors and culinary experiences.
1: 와,
5: 원래 요 부름 요 게임은 이제 도시를 막 다니잖아요.
1: 맞아요,
5: 세계
1: 맞아요.
5: 도시를.
1: 네,
5: 우리 세계 도시의 맛을,
1: 맛을
5: 보는.
1: 본다. 예. 오, very nice. So, could you share with us any details, interesting programs taking place?
5: Say this. The first, when you visit the venue, 네. you'll be able to explore around 250 booths.
1: Wow!
5: 아 부스가 250개나 있어요.
1: 진짜 많다.
5: Including the World Food Village.
1: Food Village.
5: Yeah, featuring cuisines from around the globe, and also the Experience School, offering hands-on programs for visitors, and the Delicious Busan Zone, showcasing Busan's local culinary specialties.
1: Oh!
5: 아 여기 저 포스터 나오는데요.
1: 네. 어, 그 보드게임처럼
5: 그렇게 진짜 만들었죠.
1: 포스터 만들었다.
5: 그리고 저기 보면 이렇게 셰프님들이 있어요.
1: 네.
5: 한마다.
1: 네.
5: 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1: 근데 여기서 뭐, 너무 멀리서 보여서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어느 셰프 있죠?
5: 아, 좀 이따 나와요.
1: 네.
5: 좀 이따 소개 드리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5: 이제 나오거든요. 네. In addition, a variety of cooking shows featuring renowned chefs such as Sam Kim.
1: Sam Kim 셰프 알죠?
5: 우리 거기 culinary class world 나왔던 분이죠.
1: 네네네.
5: Sam Kim.
1: 네.
5: And also 나폴린 마피아
1: 그 winner. 우승
5: 야 yeah, winner
1: 네 시즌 1 우승한 분 오 유명한 분들 오시네요
5: 또 다른 분도 많아요 네 다른 분 다 유명한 분 있거든요
1: 포스터에 이게 포스터가 너무 멀리 있어서 너무 작아서
5: yeah.
1: 이게 셰프 분들 처음 안 보이고 우리 방송국 사람들 처음 보여요 네
5: anyway yeah cooking shows of these chefs will be held as well
1: 네
5: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events official website but the thing is in case of some programs
1: 네.
5: you need a reservation
4: And also, it's a paid service.
1: 그쵸.

0: 빨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 그럼 벌써 이제 끝난 건 아니에요? 보통 이 과장님 이 뉴스 같은 거 가져오면 이미 다 끝났다, 네. 마감됐다라고.
0: 아, 뭐 일부도 있고 또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가보시면 좋을
1: 좋습니다.
0: 것
1: 같습니다. So if you want to check that out, that's the 23rd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 네, 자 문자.
0: 아, 좋습니다. 아, 롤로모님 오늘 활발하시네. 민수님 목소리 왜 이렇게 안 칼지냐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칭찬이죠? 아, 무슨 뜻이에요?
0: 안 칼진다는 게 이렇게 뭐라 이제 좀 여성분들이 이렇게 착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아, 저도 한국어를 제가 잘 못하는 태아가 되는 것 같아요.
1: 조심해야 됩니다.
0: 우리 부장님이 혹시 저기 뜻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네. 근데 우리 롤로맘님, 일단 롤로마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오랜만에 네. 들어오셔서 네. 네, 조금 이렇게 어 코너 이거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연기였거든요. 예. 네, 연기라서 저 원래 목소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원래 이게 저의 원래 목소리입니다. 저의.
0: 아 그렇고요. 네. 우리 행운행운 제이드님 부른 맛볼 좋네요.
1: 좋습니다.
0: 아, 엄청난 음식 박람회네요. 부산의 자랑.
1: 맞습니다.
0: 대해줬고요.
1: 진짜.
0: 아 두둥님 쩝쩝 박사들이 모였나요?
1: 아, 쩝쩝 박사들.
0: 이 롤로모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때 공개 방송 해주시면 안 되나요? 가서 방송도 보고 만난 것도 볼게요.
1: 이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뭐 해줄 수 없습니까? 시청에 가서.
0: As you know, I'm in charge of General Affairs Division.
1: 이것도 General Affairs 뭐 Division 정도 일 아닙니까?
0: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아마 뭐 식품 하는 과에서 할 것 같은데.
1: 아이고, 우리 과장님 그 정도 힘 없구나. 예, 힘. 시청에서.
0: 아, 예. 아 두둥님 여기 있네요. 그렇고요, 왔네요. 그렇고요. 예.
1: 네, 그렇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moving on to our next bit of news.
0: Sure. Next one is about 한글날.
1: 한글날. That's this Friday, right?
0: Yes, this Friday.
1: 네.
0: There will be various events to commemorate the 580th 한글날. 이번 올해가 580주년 한글날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First one is absolutely a commemoration ceremony. This one will be held at City Hall at 네. 10 a.m.
1: Uh-huh.
0: And one more thing is I'm the moderator. I'm the MC of this.
1: 이제 자기 일이니까 이렇게 엄청 디테일하게 말해주네요. Yeah.
0: I'm the MC of this commemoration ceremony.
1: 네네.
0: 한글날 제가 경축식 사회자고요.
1: 이야, 멋지다. 네네. 우리 과장님. 네. 여러분, 아 두둥이 빨리 이 문자 지우세요. 읽기 전에 지우세요. 네. 아,
0: 예, 예, 뭐 좀 넘어가고요.
1: 왜냐면 이런 문자거든요. 사급에겐 네. 아직 권한이 기둥이긴 기둥인데 힘 없는 기둥. 이런 문자 빨리 지우세요. 예. 읽기 전에.
0: 어, 뭐 괜찮고요. Adding to that.
1: 지우고 있어 지금.
0: 어찌 지금. Adding to that. Yeah. Along with the ceremony, the 10th celebration of our Korean language and 네. writing festival. 제 10회 우리말 글 사랑 우리말 글 사랑 큰 잔치.
1: Oh.
0: Yeah, this one also will take place at the Green Plaza in front of City Hall. 시청 녹음 광장에서 저희가 시청에서 이렇게 경축식을 하고
1: 네.
0: 요 바로 앞에서 이런 우리말 글 사랑 아 우리말 글 사랑 큰 잔치.
1: 맞아.
0: 예. 아, 오늘 한글
1: 일단 그 MC 네. 보기 전에 좀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아, 예. 우리 과장님.
0: 아, 우리말 글 사랑 큰 잔치.
1: 네, 예.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제이드님이 와 580주년
0: 와, 너무
1: 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다. 이봐 나도 뭐 한국말 안 되네. 네. 한글날 뉴스인데 한국말을 못 하겠어 지금.
0: 아, 네,
1: 너무 대단하다고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Actually, this event is design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beauty and importance of 한글.
1: 그러니까
0: 우리가 이런 때가 아니면은 이렇게 한글의 아름다움,
1: 그쵸.
0: 중요성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어요.
1: 맞아요.
0: It will feature a variety of engaging programs, including a writing contest.
1: 오.
0: 우리가 뭐 백일장이라고 하죠.
1: 네.
0: Writing contest. And also, 이거 재밌네. Busan Dialect Challenge.
1: 야, 이거는 꼴등하겠다 나.
0: 부산 사투리 챌린지.
1: 네.
0: And also special lecture. And also the Hangul Five Senses Experience Zone. 한글을 오감으로 다 느껴보는 체험 존이 있습니다. This one is also need pre-registration. But as far as I know, there 네. are still many rooms.
1: 아, 그래요?
0: 네네. So please visit the website of 동아 University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Center. 동아 네. 국어 문화원 홈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1: 네, so that is the 500 in commemoration of the 580th 네. 한글날, 한글데이. There will be a special commemoration ceremony held at City Hall in which RHK 과장님 will be MC.
0: 아, 우리 그 댓글만 세계의 심장님, OMC 배님 멋집니다.
1: 네.
0: 좋고요.
1: 네.
0: 아, 두둥님 지웠는데 빠르시네. Sorry. 아, MC 보면 MC 수당 나오나요? 하는데.
1: 나옵니까?
0: 안 나오죠.
1: 아, 네. 이것도 그냥 네. 출근입니다. 이것도. 네,
0: 출근이에요.
1: Right.
0: 아, 네. 또 행운 행운 제이드님 과장님의 진행이 너무 기대됩니다.
1: 기대되긴 돼요. 멋지겠다 진짜.
0: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1: 수트 네. 이 양복 다 이제 깔아 준비됐죠?
0: 아, 네. 네. 예.
1: 네. 두두님이 민수한테 한글 알려주는 세그먼트 필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거 올스타는 6시 8분부터 8시까지 한글 배우는 세그먼트입니다. 저는.
0: 아,
1: 네. 네. 그래서 다른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What's next?
0: Next one is about music.
1: Music. Okay.
0: This one is definitely one of my favorite festival.
1: Okay.
0: Busan. And I've actually introduced this one several times. In the segment.
1: 혹시 자기 일입니까?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제 일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2026 Busan One Month Festival.
1: 아,
0: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1: 그렇죠.
0: Throughout the entire month of October, you can enjoy high quality live music concerts at small performance venues every day. All at really affordable prices. Just 10,000 won.
1: 맞아요. Now this is an event that I know 과장님 has brought last year.
0: 작년에도 했고
1: 네.
0: 작년에 됐나 하여튼
1: 근데 과장님이 있을 때마다 이 이벤트 그냥 계속 소개했던 것 같아요.
0: 네네, 네,
1: right? 맞아요. So, for those that might not be familiar with it though,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this year's One Month Festival.
0: 맞습니다. 이 매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건데. So today I'd like to introduce some of the performances.
1: 네.
0: I cannot introduce 30 concerts.
1: 그렇죠.
0: So, you can enjoy right away this week. So, I'm going to introduce two concerts. First one is piano concert.
1: 아,
0: titled Piano Kaleidoscope.
1: Kaleidoscope.
0: Kaleidoscope.
1: Kaleidoscope. 그거잖아요. 이렇게 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0: 예, 예, 예.
1: 모양이랑 색깔 바뀌는 거.
0: 저 포스터 나오네요. 아까 저기 나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0: 예, Piano Kaleidoscope. the concert will be held this Saturday at 6:30 p.m. at Piacere Studio in 동래구 명륜동.
1: 네.
0: You can enjoy a beautiful piano performance featuring a wide variety of music from familiar anime soundtracks.
1: 네.
0: Two pieces by Paganini.
1: Paganini.
0: And also music from Carmen.
1: Carmen. 어 그거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0: 예예. 예.
1: 혹시 부사분들 맞습니까? 네, 이 칼맨 노래 그거 맞는 걸 기억하는데. 네. Okay. What's the second one?
0: Yeah, this one was the first one.
1: 네.
0: And the second one is a guitar and flute concert.
1: Oh.
0: Titled "The Songs We Loved Performed on Classical Guitar and Flute." 클래식 기타와 플루트로 들어보는 우리가 사랑한 노래. This one will take place this Sunday at 4 p.m. at BFGE Music Hall in 금정구 부곡동 near Busan neighbor PNU station.
1: Okay.
0: Yeah, 부산역 부산대역 근처에 있는데요.
1: 네.
0: The program features beloved classical masterpieces and also popular songs and our songs performed on classical guitar and flute. Yeah, both concerts are 10,000 won and also you know, pre-reservation is also necessary.
1: Okay.
0: But as far as I know, there are still plenty of seats. So for more information, please 네. visit the official website.
1: Thank you. So that's part of the Busan One Month Festival.
0: A 네, 네.
1: Couple of music concerts taking place over the weekend. 네. 우리 부사분들이 맞대요. 우리 두둥님이 카르멜 맞아요. 근데 알아듣기가 라고 하면서 하바네라 맞습니다. 맞아요. 그 제목이 하바네라 맞아요. 빰빰빰빰 빰빰빰빰
0: 행운행운 제이드님 자꾸 이렇게 좀 다른 댓글이 오네. 역시 다방면에 뛰어난 멋진 민수님.
1: 이거는 일단 뭐 틀린 말은 아니죠.
0: 예.
1: 맞는 말도 아니기도 하고. 자, we have time for one more.
0: Yeah, last one is about electric vehicle.
1: 아, 그렇죠.
0: Many of you have probably heard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subsidies when you purchase an electric vehicle.
1: Mm-hmm.
0: However, the thing is, due to the popularity of electric vehicles,
1: 네.
0: already subsidy was exhausted earlier than expected.
1: 네.
0: But the thing is, to address this one, Busan City has secured additional budget and plans to provide subsidies for 1,520 electric vehicles during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1: Nice.
0: 이제 1,520대를 추가로 우리가 확보를 했거든요, 예산을.
1: 네.
0: So by vehicle type, the allocation includes 1,300 electric passenger cars, mm-hmm. 승용차 1300대, and also 220 electric commercial vehicles. 이제 화물차나 뭐 이제 큰 차들 220대거든요. Mm-hmm. Applications for electric commercial vehicles will open today.
2: So they're already open.
0: Yeah, open today. Mm-hmm. And also the application for electric passenger cars will begin next Wednesday. Mm-hmm. So for more details.

0: details, please visit the Busan City official website.
1: Okay, so if maybe you've been thinking about upgrading or changing cars, and 요즘 전기차도 잘 나가니까 Busan City has your back. Definitely check that out. Nice. So, 과장님, lots to do, lots to see here in Busan City. Thank you so much for the updates.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배우기 해야죠.
0: Say this. Let's learn English together. 아, 우리가 이게 좀 로맨스와 오늘 관련된 표현이 좀 궁금했어요.
1: 로맨스요?
0: 예, 로맨스. 아, 물론 저는 결혼했습니다. I'm like a married.
1: Yes, we know.
0: Don't get me wrong.
1: 네.
0: 제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 많이 써요. 연애표 이런 거 보면은 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 그 사람이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맴돌아.
1: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네. 네. 그런 표현들 뭐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he keeps he라고 하면 그 맴도는 사람이 예, 그 남자면 사람. 예를 들어 뭐 he keeps getting to me.
0: Getting to me.
1: He keeps getting to me. 아, 뭐가 이 사람이 살짝 나를 뭐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그런 yeah, 느낌. He keeps getting to
0: getting
1: me.
0: To
1: Or
0: me.
1: he's stuck in my head.
0: 아, he's stuck in my head.
1: He's stuck in my head.
0: 아, 머릿속에 딱 이렇게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이게 안 head. 빠져나간다라고 네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0: 네네. 네.
1: 누구한테 쓰게요?
0: 아니, 아니. 아, 우리 두둥님. When romance. Don't get me wrong.
1: 우리 두둥님, 우리 과장님도 로맨스 필요합니다.
0: 아, 아이고, my wife stuck in my head.
1: Nice.
0: 아,
1: nice.
0: 보고 있어야 되는데.
1: 그거 바로 나왔어야 됐었는데. 아, 네. 일단 recovery 좋습니다.
0: 네네.
1: 자,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the updates. Have yourself a lovely rest of your evening.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아, tomorrow 아니죠?
0: 아,
1: 다음 주죠.
0: Yeah.
1: 내일도 오세요, 혹시 뭐 할 거 없으면.
0: 아니 뭐
1: 아 MC 준비해야 되죠.
0: 아 예예 예, MC 준비해야 돼.
1: 네
0: 예, 예.
1: 우리 기둥 부산시의 기둥 네 우리 HK 과장님
0: 기둥입니다.
1: MC
0: 네,
1: 잘 보시고요.
0: 예, 예.
1: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Bye bye.
1: Okay. 네. All right, folks. Time to slowly wrap up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Joan Young will be in the house once again. In the meantime, yeah, enjoy the rest of your night. Enjoy it while we're here, and Tiki, enjoy this week. Right, we still have a couple days to get through, but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5: The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0: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8 o'clock.

0: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0: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1: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방송.
3: English with
4: 부산 아지매.
3: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4: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4: 영어 하이소. 어서오세요. 아보카도 영입니다.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5: Hello, I'm looking for makeup that works well with my skin.
4: 메이크업 제품 말씀이십니까? 편하게 둘러보세요.
5: Could you recommend me something that would suit me?
4: 아, recommend, 추천 말씀이십니까? 어떤 제품을 recommend 원하십니까?
5: So, I'm looking for a foundation that matches my skin tone. I have a cool undertone.
4: 아, 네네네네. Cool under. 실내 온도가 춥다 말씀이십니까? 온도를 좀 내려드리길 원하십니까?
5: No. I mean, I have a cool undertone.
4: 아, 네네네네네. Cool, so cool. 멋지냐고 물어보시는 말씀이십니까? 네, you look so cool.
5: No. I mean, I have a cool skin tone, so I'd like you to recommend some makeup products that would suit me.
4: 아, 네네네네. Cool skin. 그러니까 시원한 스킨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5: No. I mean, that's okay. Thank you. I think I better just find one myself.
4: 아, 네네네네. 셀프 서비스로 계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5: You've helped me enough. I'll just look around on my own. Thank you.
4: 아, 네네네네. Enough. 충분히 둘러보신 후에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5: Oh, okay. Thanks.
4: 오늘 배워볼 표현. 나는 쿨톤이야. 영어로 뭐라고 해?
5: I have a cool undertone. I have a cool undertone.
4: I have a cool undertone.
6: 화장품을 고르거나 퍼스널 컬러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퍼스널 컬러가 어떤 톤이냐고 물을 때는 What's your undertone? 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피부 톤이 노란빛이나 황금빛이 도는 warm tone이라면 I have a warm undertone. 핑크나 푸른빛이 도는 cool tone이라면 I have a cool undertone 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4: 부산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는 쿨톤이야. I have a cool undertone.
6: I have a cool undertone.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민수는 쿨톤.